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Cherny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

0: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1: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hiro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In fact,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why he showed such a favorable attitude toward Japan, especially given that he had witnessed the suffering of his own homeland and criticized European imperialist expansion.
1: 모순이죠. 일종의 모순인데 일단 일본을 먼저 다녀갔었고요. 쉐로셉스키가 어쨌든 좀 더 오래 이렇게 관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이렇게 여행하기에 조선보다는 당시 편안한 환경이었죠. 왜냐면 개항을 가장 먼저 단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러시아어로도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니까 일종의 검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 이제 말미에 가게 되면 그 신문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2: Foreigners seem interested only in profiting at our expense. They seize the finest horses and the best forests on the flimsiest of pretext. Yet, they never fulfill their own obligations. Then what about the Japanese? Are they not the only ones attempting useful reforms in Korea?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ng the people, abolishing slavery, and organizing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rue. However, they only seek to satisfy us on the surface. They aim to change our appearance while hollowing out our inner selves, leaving nothing but a shell. They intend to obliterate our soul. He leaned on his elbows on the table and drank in a somber silence. I did not dare to say that the soul of a people can only be

0: the first place.
1: 갑신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ado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한겨울에 많이 먹었잖아.
1: 한겨울에.
0: 점심에 다 그거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혼남고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한밥에 나오면 방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베리빌롱도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었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족살 넣고 시래기만 넣는 사람 많았어.
5: 아우기파리 있으면 아우기파리 좀 뜯어놓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이렇게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 하나 남았더라고. 국수는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 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하고 나가는데 포만 적당하게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거리밥만 싸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어봤어요.
0: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우리 사람 섞어가지고 밥을 해먹는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0: 넣고 이제 끓여놔.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국물 갖다가 그 한 그릇 끓여가지고 아 그리고 위에 덮어가 국물을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한거 갖다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1: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국물이 되고.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해가지고 물겁게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국자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하는 게 없죠.
0: 힘들어서 건져내고 그랬을 건데.
1: 그래도 맛있었대.
0: 안 빨개져요. 허였어.
1: 빨간 게 없죠.
0: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1: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빵청냈던 명주군이. 그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2: 그때부터 쌀이 흔한지요.
1: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0: 난 작년 겨울.
1: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른 세리.
2: 예. 고구마를 썩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1: 넣고 한 사람 뭐
2: 그냥 끓이는 사람
1: 뭐 다 다 넣어.
3: 콩나물.
1: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0: 일단은 시래기는
1: 넣고 밀가루 넣고 호박잎도 넣고
2: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0: 지금은 이제
2: 아니야.
0: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2: 어쩌다 해먹고
0: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2: 여기서 살
0: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1: 맛은 있어. 끓인 것도 지금
2: 소화도 잘 돼.
1: 소화도 잘 돼요.
0: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그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뭐가 한 수저 매끄럼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넣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걸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4: 그래서 여기다가 잠기게
0: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4: 이 정도만.
0: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들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 양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로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익어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 3주저 정도. 파 넣을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구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훈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뭐 거의 다뭐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을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 한 데가 보은이에요. 과일화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럴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 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곰이라고 합니다. 고다, 달이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은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양을 주고 이런

국이나 논두개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됐든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어에는 뭐 대추 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 죽보다는 대추 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메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구움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차주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뭘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허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의 눈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cultures that he encountered. First of all, it was the Yakut community, the Yakut people. He actually married a Yakut lady when he was there, and he became therefore the pioneering ethnographic researcher in Polish ethnographer who first researched Yakut people.
1: As a result of his efforts, he published a book titled 12 Years in the Country of the Yakuts. This work gained significant attention in Poland, establishing his reputation as a writer.
2: So Sieroszewski, for me, he's quite an inspirational figure, because rather than getting depressed and getting resigned about his fate, he actually used this his stay in a very distant part of the world, from judging from the realities of the late 19th century, he used it to the fullest, to bring closer the culture, the history, the routines, the habits of local population.
1: At this point, one can't help but wonder, what drove Sieroszewski to dedicate two entire books to Korea? Driven by curiosity about what first sparked his interest in Korea, our team set out to find another expert.
3: 시로셉스키는 시베리아에서의 오랜 유배 생활을 마치고 폴란드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반러시아 저항 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베리아로 유배를 갈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의 지인이면서 시로셉스키의 어떤 필력과 연구력을 높이 사고 있던 러시아 관료가 제안을 합니다. 유배를 가지 말고 대신에 너가 전에 야쿠트족에 대한 보고서를 썼듯이 이번에는 아이누족에 대한 학술 보고서를 써서 제출을 해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로셉스키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탐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러시아 황실 지리학회가 주관했던 동아시아 탐방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로셉스키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이르쿠츠크까지 가서 거기서 사할린과 만주 그리고 일본을 이제 탐방을 하고 1903년 가을에 배를 타고 일본에서 부산으로 들어오게 돼요.
1: And so, in 1903, Sieroszewski arrived on Korean soil. So, what did Korea look like when he first laid eyes on it?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 이렇게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0: 일단 일본을 먼저 다녀갔었고요. 쉐로셉스키가 어쨌든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중국, 한국 중에 제일 먼저 좀 더 오래 이렇게 관찰했던 나라가 일본이었고,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좀 이렇게 여행하기에 조선보다는 당시 편안한 환경이었죠. 왜냐하면 개항을 가장 먼저 단행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고, 이게 러시아어로도 출간이 되어야 되는 책이니까 일종의 검열 같은 게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조선의 독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기 힘든 면도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이 책에 이제 말미에 가게 되면 그 신문균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거든요.
1: Foreigners seem interested only in profiting at our expense. They seize the finest horses and the best forests on the flimsiest of pretexts. Yet, they never fulfill their own obligations. Then what about the Japanese? Are they not the only ones attempting useful reforms in Korea? Improving the administrative system, educating the people, abolishing slavery, and organizing the national economy? That is true. However, they only seek to satisfy us on the surface. They aim to change our appearance while hollowing out our inner selves, leaving nothing but a shell. They intend to obliterate our soul. He leaned on his elbows on the table and drank in a somber silence. I did not dare to say that the soul of a people can only be guarded by the people themselves.
0: 신문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쉐로셉스키의 안내자이면서 통역자였어요. 빌려서 한국의 어떤 현실에 대한 고발, 또 이런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두 사내가 헤어질 때 이별을 아쉬워하면서 악수를 하면서 서로 손을 꽉 맞잡으면서 이렇게 슬퍼하는 장면, 이런 거를 읽어볼 때 뭔가 한국 사람에 대한 애정, 따뜻한 시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Cheroshevsky, whose interest in Korea ran deep, published another book about the country just 1 year after releasing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Interestingly, this next book was a work of fiction titled 월선이, The Kiseng. To provide some context, the Kiseng were professional female artists of the time. Highly skilled in music, dance, and poetry, they often led lives defined by both cultural brilliance and social hardship. After returning to Poland, Cheroshevsky was imprisoned in a political labor camp. It was there, amidst the harsh conditions of his captivity, that he wrote 월선이, The Kiseng.
0: 1906년에 출간된 기생월선이는 폴란드에서 한국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장편 소설로 언급되고 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만 여기에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까지 가미시켜서 독자들로부터 또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고, 20세기에도 꾸준히 이제 쉐로셉스키의 전집에 계속 이렇게 수록이 되면서 독자층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2: The first ever Korean-themed novel to be published in Poland. What kind of story does it tell? Kim Ki, a young scholar, travels to Seoul to sit for the Kwago, the Royal Civil Service exam, and stays at the home of a distant relative, Kim Ok-yun. In this story, Kim Ok-yun is portrayed as a powerful high-ranking official representing the conservative faction. After losing his entire fortune to his uncle, Kim Gi falls into despair. On someone's advice, he seeks out Kim Nunchi, the son of Kim Ok-yun, and visits a Kiseng house that Nunchi is known to frequent. There, Kim Gi meets a Kiseng named Wolson and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However, she is already in a deep relationship with Kim Nunchi. Nevertheless, Kim Gi becomes close with both Wolson and Kim Nunchi. Kim Nunchi, depicted as a leading figure of the reform faction, gathers comrades to plan a revolution.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o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oni, The K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o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등산 급히다. 오강변으로 내려가니 남경 장파 가는 내전이었구다. 오호는 몇 분이로다 공명을 급히 불러. 이제 큰일 났네. 공명은 그네 종족 무는 적 있는지 전우적으로 살필게.

0: 떠날 따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상 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과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병헌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째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중고째 적벽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7번 정도를 완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청중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1700여 년 정도입니까? 그 전에 이 해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오천축국전을 썼는데 그분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불교 승려입니다. 거기에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을 쓴 것이 왕오천축국전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왕오천축국전이 2015년입니까?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썼었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 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째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삼겄다. 또 한 번 내가 참 작두에 올라서서 춤추는 양반들처럼 다시 한 번 관객 앞에서 나를 벼르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단가 한마디 옛날스럽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런 식으로 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단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곽에 그릇되니

보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들어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고.

머리 기운 좋고 힘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다란거리고 놀아. 전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필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원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렐째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째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숲을 심히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헐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선생과 반기었더니 세자우 균일러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당당

봉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통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에 춘석이 퍼 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성질은 급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디거도 고성 대지랄 우리 가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 어찌르고 한 그럼지부를 싸사바 싸찌르면 공명이 제도가 있다니 참자더니 가수인지 안 좋은다 누웠나 죽나 사라져라 깨라 부리라.

을기를 다한 후에 동자 다려 물으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왈, 전일 왔던 유황숙이 세 번째 대유하여 산일이 반사가 되었사옵니다. 오, 그럼 어찌 진작 고치 아니하였던고? 공명!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가정 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면역화록이요 차고우기 하야 순약 도지어고 수과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랴시 앉을 모양 중응할 인군이라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머리에 난 윤건이요 몸에는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고 면이 앉은 모양 캐들이 약헌지라 이부

문주 유압지중 결승 졸리지회 할 사람 언더가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때요 현덕이 공명전의 지성으로 하는 말이 이때 현

대와 안방 보국지 힘으로 어린 달을 후하소서. 북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제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야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달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요,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에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 선생 현덕과 한 가지로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만천이요 장불과 십일러라. 조보고 말하라구 땅에 태우구라 용실러고 천하사를 의론할지 침식을 같이 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 왈 이래 이까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택과이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아려. 현덕이 대답하되 내 공명 어둠이 고기

일일은 현덕이 공명이 현덕께 고하되 현주께서는 군사가 수천 원에 넘지 않사오니 빨리 군사를 초모하소서.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진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병이 지쳐온다 허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 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

기덕이나 운장이나 유빈은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뒤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그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예,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

사니요 무편에서 불이써 이름이 얼림이라 문장원 일천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어였다 적병이 지내대 양 저는 죄 있을 테니 남편 부리라 남을 모아 황망성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전군은 선봉을 주변에야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붕하소서 운장 이떡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진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있거든 이령자 차버리라 형력같 드노통 소리 이하임이 상을 살갑구나 현도 이기미안하야 운주 유학 지중 결승 천리 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두아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드러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둔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패 이르니 현덕이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아? 알아?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래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이때 마참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부합의 거지 대하야 조은이다 꼬랄 돈 키어이 쫓기로 제처거니 후금과 이전이 왈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대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갈수록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요 돈이 옳게 여겨 군마 쉬라 하더니 말이 맞지 못하여 일성포양 사면불이 희로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자욱 방폰소리 뚱 이전이 대경하여 정신없이도 망할 때 방선대장은 권운장이라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 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명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구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을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개벼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무심 번영을 일으켜 방망하로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극은 일월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원기라. 그때여 건한 13년 추7월일 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좌우경 10분에 방풍이 대장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좌우 벗소리 뿡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 날째 도래군사 짓밟혀 죽는 자 부비기수라 비방유봉이 중돌하야 그때서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왈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이떡 듣고 대질 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그때 이떡이 듣지 않고 수십 길을 건너리고 장판파로 나올 적에 수막이 있는지라. 또한 계결을 생각하고 나무 가지를 비워

대진토록 대진어다. 창판 바다 다르니 이떡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룡어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 너는요 나는 조모와 소조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야 꺼날 반언다 허느냐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나난 간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부탁하고 떠나 한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의 종자 없고 나만 다닌 뿐이로

차왕군주이 쫓아가니 미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런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목이라. 파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원이 없건나이다. 저렇듯 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꿇꿇어

품에 품고 창을 들고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나. 이 누나가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도굴에 빠짐에 용내 있을 망정 포굴에 빠졌으니 어찌 뭐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려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돌로 쫓아 일매 말이

지내가니 현덕은 충일으로 더불어 나무 아래 선다온지라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허되 개우고 담을 일쳐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아는지라 운이 되어야 쌍수로 받들어 현덕께 드리니 현덕받어 땅에 던져 유자로 하여금 나의 이런 대장을 손상할 뻔 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떡은 다 허더라.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었다. 그때 송곳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유산 오고 공명을 상대허 보전우사를 헌년 후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사를 보고 육군이 웃고 웃군 조조 발개체 그럴

정제하고 청이 단좌하야 공경을 영접하야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근역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하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운 것다가 하구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궁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역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힘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작이 뭐래 안고. 선생은 협노소라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권 주유를 보고 이에 필 후에 주유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요.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하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소교 형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아지 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 요구르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온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 분함을 어찌한 치치리요. 그게 웬 말씀이오.

모루 없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쳐 싸우니 최사 무진이로 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을 얻었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10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주오.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유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도 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하오리다. 그대로 약속하고 제3일 공명선생 딸내

검은 안개가 강상에 가득 차. 지척불명이 되었는데 속초선이 들어가며 박포일성이 꿍 대어강동 천리가 진동하고 강산이 뒤집힌다. 저저 뒤따르던 목의 후금이 황망하여 승산기부타거니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 허령어대 안개 속에 철저히 들어오니 우리의 한창 또 요동을 말고 서황목의 우검은 국나서 삼천권건 아리고 한로 속이로 조하라. 우엽중 살면 납풍마장 아기살 무수한급 반사를 수록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수었던 속전이 한옆으로 기울어지거를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반뜻하였구나. 본진에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700개라 주유 간담이 서는 주유 관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동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0: 겨울에 많이 먹었잖아.
1: 겨울에.
2: 공기식단에.
0: 점심에 다 그거를 쌀이 작으니까 밥도 혼나고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3: 풀밥에 나오면 밤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2: 베리빌 농사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쓸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족살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런 거 안 했어.
5: 아우기 팔이 있으면 아우기 팔이 좀 떠넣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이랬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은 거 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이 하나 남았더라고. 국수는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그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적당하게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거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이제껏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어봤어요.
0: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뭐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딸하고 우리 딸하고 섞어가지고 밥을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지고 고기를 넣고 이제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국물 갖다가 그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지고 국물을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 국물이 되고.
0: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겁게 해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서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 먹는 게 없잖아.
5: 힘들어서 건져내고 그래서 문제.
4: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없지.
5: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빵청냈던 명주군이. 그 통일배.
0: 통일배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때 쌀을 하나씩 먹었잖아.
4: 그때부터 쌀은 안 지었어.
0: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를 쏙 끓이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도 뭐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 넣고.
4: 밀가루 넣고.
0: 호박잎도 넣고.
4: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맛은 있어. 끓인 것도 지금
4: 소화도 잘 되지.
0: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그 갱식이 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가 한 수저 매끄럼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있어요.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놓고 이렇게 끓이면 갱식이 죽이 되는 거죠. 밥이 먼저 들어가야죠. 이제 김치가 들어가고요. 김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콩나물 들어가고, 고구마, 저기, 그러고, 밀가루를 반죽해서 수제비를 떠넣어서 수제비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밥으로 갱식이를 끓여도 되는데, 쌀을 불겨가지고, 해도 되는 거죠. 쌀을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더 끌쭉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왕이면 묵은 김치가 좋습니다. 고구마를 이제 거의 이제 조그맣게 잘게 썰어서, 사각으로 썰어서 넣으면 빨리 익기는 하는데, 먹을 때 먹기도 좋기는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뭐 3도막, 4도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수저로 이거 이렇게 파먹는 거, 이렇게 고구마를 이렇게 밥하고 같이 이렇게 떠먹는 식으로 그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볶다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 거 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 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요.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야가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덜기름을 두를 거예요.

약간 저 약간 약불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량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을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익어 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지요.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 3주저 정도. 파낼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구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줬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그릇,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그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그 보훈업의 그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번 좀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뭐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 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을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해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시작된 농가 수가 1,300~1,4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선으로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지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 한 내가 보은이에요. 과일화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럴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 즙. 대추즙. 피로,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 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 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곰이라고 합니다. 고다, 다리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예,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 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에 나오는 차조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굽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 양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 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di.
1: 원물을 넣고
0: 청차조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후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차주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202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을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곰이 그래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2: K-pop 포 플래닛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4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그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뭐 그냥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그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앨범 안에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2: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1: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0: self-destruct.
1: 아, 어렵네.
2: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3: 선생님.
4: 네.
3: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4: 아, 치열했죠.
3: 얼마나 좋아요.
4: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3: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뭘 소개시켜 주시려고.
4: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3: 전통 낚싯바늘.
4: 네. 네. 오복 낚시, 삼복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3: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4: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3: 이게 바늘이에요?
4: 이게 바늘인데 삼복낙이에요. 네.
3: 삼복낙.
4: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3: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4: 우리 박물관에 삼복낙, 오복낙이 많이 있어요.
3: 오복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4: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복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3: 홀치기 낚시하는
4: 그렇죠, 낚시.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건 뭘까요?
3: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4: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에 전통
3: 아 이건 진짜
4: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4: 네 그렇죠.
3: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4: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3: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4: 그걸 이거,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3: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4: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3: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4: 그렇죠.
5: 이게 무슨 소리야?
4: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3: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연구해서
4: 네. 네, 좋습니다.

0: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확 당기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1: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0: 지나가다.
2: 어림도
0: 원리는 알겠죠?
1: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0: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1: 저는 저기 현대식 낚싯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1: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0: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2: 입만 벌리면?
1: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0: 근데 이거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1: 그러니까요.
0: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3: 앉으세요.
1: 오! 걸었어. 걸었어.
0: 잡혔어요.
1: 아, 걸었어, 걸었어. 뭐냐. 선생님, 걸었어.
0: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1: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 봐. 걸었어, 걸었어.
0: 오! 오
4: 장어다.
0: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1: 아, 오, 터는데요?
0: 오!
1: 제대로 터는데?
0: 오!
1: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0: 오!
1: 쏘가리. 쏘가리.
0: 대박.
1: 와, 쏘가리가 나오네.
0: 이거 뜰채 없죠?
1: 잠깐만요, 잠깐만요.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0: 네.
1: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셨으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건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에요?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1: 이거, 와, 쪼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안녕하세요. 호랑이 기운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쓰고 무대에 올리는 극작가이자 연출가 이오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호랑이 기운은 페미니스트 극작가 모임으로 2017년에 시작을 했고, 임정민 작가, 김슬기 작가, 저 셋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여성 서사를 쓰고 나서는 그 여성 서사의 이야기는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호랑이 기운을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미투의 파도가 제가 감각했을 때는 2016년까지는 이제 대한민국에 당도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제가 공부하고 그리고 좋아했었던 작품들도 사실은 어떤 젠더 감수성이라던가 페미니즘적 시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저희 안에서 이제 어떤 풍화작용을 겪고 공연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연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해봤 했더니 잘 맞았던 거죠. 처음 경험이 좋았던 거죠. 우리 배우들이 좋았었고, 그 사람들이랑 했던 거가 괜찮으니까 다음에 할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정하지 않고 상황과 분위기와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이렇게 하게 만든 것 같아요. 연극 연출은 혼자 할수 있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고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고, 내 일을 내가 하려면 모두가 같이 움직이고 도와줘야 된다. 이게 되게 큰 특징이고요. 작가는 어쨌든 문제도 내가 봉착하고 해결도 내가 해야 되고 설득도 내가 해야 되고 혼자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차이고요.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연출 작업이 조금 재밌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출 작업이 더 좋고요. 인생에서 무언가로 남고 싶다면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작가가 너무 어려운 일이고, 글 하나 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연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글을 쓰고 있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늘 약간의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뭘 바꾸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글을 쓴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한 1년, 2년 제대로 막 삶이 완전히 글 쓰는 것만 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나서 위염도 나았고, 잠도 훨씬 잘 자는 사람이 됐어요.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좀 줄어들면서 왔거든요. 근데 물리적으로 글 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 고통을 삶 내에서 감당하고 수행해야 된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결심을 일상화시킨다라는 어떤 의지와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고, 좋고 귀한 것들은 그냥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곡이 어떻게 무대화되는가에 대한 감각을 극작을 할 때는 거의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연습실에 제가 많이 가는 편인 작가도 아니었고, 그리고 무대에 그냥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연출하면서 많이 반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극작가가 연출을 무조건 하실 필요는 없지만 낭독 공연 연출은 필수 꼭 필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낭독 공연 연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면은 그냥 쓸때 도움돼서, 그리고 연출이랑 소통하는 데도 좀 도움돼서, 그리고 낭독 공연은 사실 본 공연이랑은 다르게 텍스트가 제일 메인이기 때문에 텍스트를 낭독 공연화함이 되면서 정말 어떤 내적 충족감을 정말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발화돼서 무대에서 올라가는 말과 평소에 하는 말과 텍스트로 쓰여진 말은 다 다른데, 그 층위에 대해서 극작가가 감각하고 쓰게 된다면, 무대화시키는 희곡을 쓰는 극작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 장인은 왜 기체에게 몸을 던졌나 좀 조연준인데요.
1: 아니한테 뭐라 그래요?
2: 대체 한국 연극에서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쓴 옛날 곡을 봐야 되나 정말 지겹고
1: 지겨워! 마지막에 죽잖아요.
3: 이거 해피엔딩이에요.
2: 이렇게 인지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3: 하늘로 가는 것도 아버지가 도망가라고 해서 가는 거고 이슬에서 안 되니까 초월적으로 표현한 요즘인데
2: 전 그게 결국 실패하는 서사라고 생각해요. 무대에 필요 없는 서사.
4: 이게 연출마다 아마 스타일이 다를 텐데 저는 이제 제가 가진 무기가 별로 없어서 거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느끼나에 집중한다가 저의 유일한 무기인 것 같아요. 무기라고 해봤자 볼펜도 안 되는 것 같은 무기긴 하지만 뭐 빨대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지금 뭘 느끼지? 관객들이 지금 뭘 느끼지? 배우들이 지금 뭘 느끼지? 이거를 좀 감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뭘 만들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에 가깝지, 이 작품이 어디론가 향해야겠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는 이렇게 디자인해야겠군.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연출이 아니고. 그래서 배우님들이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라고 하면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라는 정확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순간이 많아요. 근데 아마 이걸 연출을 하고 장면들을 이어가면서 이게 어딘가로 달려간다면 저기겠다라는 것들이 오는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생각보다 나중이고 그게 와서 구현되고 났을 때 아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배우들이 읽기 전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느낌 같은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 느낌으로 관객한테 갔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내가 뭐 파이를 굽는다고 할 때 바삭바삭하고 경쾌하고 아침에 먹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정도 느낌이 있으면 이것은 사실 논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느낌을 가서 배우들이랑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연출하는 거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로 같이 가자는 게 아니라 나 뭐 보고 싶어요. 나 뭐 느끼고 싶어요. 라고 한 다음에 나한테 무언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희곡이 아주 잘 쓰여진 희곡이고 그 희곡을 봤을 때 기억의 편린들이 80개 정도의 장면으로 이어져 있어요. 이것들을 현재형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과거형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연출을 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을 갖고 왔지만 그것을 이제 회상하는 방식으로 연출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관조적인 태도로 할 것이고 저는 그 80개의 신이 다 배우들이, 인물들이 그 안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서 그 현재성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 전환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의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의 현재성만 집중하다 보면은 전환이 빠르고 많이 움직이고, 그 순간에 집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이 날아가고 그래서 불친절해지고. 그렇게 해서 1막 디자인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에 5% 이상이 외국인인데, 무대 위에 한 명도 외국인 배우가 없이 이민자 문제를 할 수 없어 정도의 어떤 인식이 있어서 외국인 배우를 만나서 이제 이번에 아마르볼트가 들어와 준 것 같고요.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어디 갈 거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페미니즘이 그렇고 감히 이야기하자면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그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감각과 그때에 벌어지는 사건과의 교류 같은 것들을 감각하면서 그때그때 연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의 생추어리 시티랑 2035년 생추어리 시티는 다른 작품일 것 같아요. 그때 갔을 땐 제가 세 분 다 외국인 배우로 캐스팅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그리고 세 명 다 외국인 배우가 아닐지라도 그 안에서 어떤 연출적인 방법론과 사회적 함의 같은 걸 포함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문화 번역인 것과 동시대적인 연출을 하고 싶다라는 지향하에 움직이는 것 두 가지가 조금 저에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를 지혜롭게 잘 넘어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많이 아프면서 넘어와서 그거를 참으라고 말은 못하겠고요. 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해라라고 말도 잘 못하겠어요. 근데 당장은 안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야 보이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고 나의 120%를 해도 안 보이던 것들이 어느 시간이 물리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냥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영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시간 지나면 될 거였으면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조금 기다렸으면 좋겠고 밥이랑 산책을 정말 중시하셔야 됩니다. 예, 예, 중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할머니가 하는 말이라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연극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없고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이렇게 있고 나머지에 이제 고정적인 알바나 부수입의 어떤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 두 개를 같이 균형을 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극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기다 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작업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책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특강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아니면은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프로덕션에서 정당한 페이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그럼 얘네들의 사이즈가 조금 커지고 알바는 조금 작아지고 이러면서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되면은 아마 자기 삶을 더 유려하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실 것 같거든요. 지금 힘드신 것들도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작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시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무언가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새로 무언가 오신다고 해도 그 세계 내에서 그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걸 발견하실 테니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시고 그 시간 동안에 너무 많이 슬퍼하지 않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 한글자막 by 한효정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Shiro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쉬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Shiro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Japanese soldiers, Japanese people started coming to Korea, and we have to tell that he was in Korea just before the Japanese colonialism. So he was the witness, actually, of this Japanese colonialism, how it started in Korea.
1: However, reading through his book, there are also parts that could be viewed critically from a Korean perspective.
2: 물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일본에 지나치게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좀 비판의 여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쉐로셉스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개항을 단행한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고 이런 관점이 책 속에도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oni, The K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기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웨브를 잇는 통로?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떠널다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과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

0: 조영원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죄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중고죄 적벽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7번 정도를 완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청중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1700여 년 정도입니까? 그 전에 이 해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호천축국전을 썼는데, 그분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불교 승려입니다. 거기에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을 쓴 것이 왕호천축국전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왕호천축국전이 2015년입니까?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썼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 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죄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삼겄다. 또 한 번 내가 참 작두에 올라서서 춤추는 양반들처럼 다시 한 번 관객 앞에서 나를 벼르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단가 한마디 옛날스럽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런 식으로 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던 형용 변하여

보거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들어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머리 기운 좋고 힘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다란 거리고 놀아. 천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빌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운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렐제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제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수불심이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려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할 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선생님과 반기었더니 세자우 균일러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높아은 것이라. 청룡도 비견들과 청룡마상에 앉은 가동 이 풍이 먹어 장비위원 볼짝시면 고무등 뱀머리 먹자얼굴 쌍고거리는 제비턱 가방나루 몸에는 해 난 녹가 언니로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동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에 춘숙이 퍼 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성질은 급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리고도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강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 찌르고 한 그럼지 불을 싸사다 싸찌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자더니 가수인지 안 좋은다 누웠나 죽나 사라져라 깨나 부리라 우르르

이 멀유한다.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림 할라. 비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재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갔다. 한 번 개구 보아 있고 추불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지성으로 정성 써볼 터이니 운장은 떡다리고 멀찍이가 기다려라.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돌아 누우며 그란 수를 읊었으되 초당에 준수조건이 장을

을피를 다한 후에 동자다려 물으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활, 전일 왔던 유황숙이 세 번째 대유하여 산일이 반사가 되었사옵니다. 오, 그럼 어찌 진작 고치 아니하였던고? 공명은사!

극히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과 정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미녀 관옥이요 차곡이 하야 순약 도지어고 수과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랴시 앉을 모양 중응할 인군이라 현덕도 눈을 들어 공명을 살펴보니 머리에 난 윤건이요 몸에는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고 면이 앉은 모양 계질이 약한지라 입은 옷을

있으니 군주 유압지중 결승 졸리지회 할 사람 언더가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오니 경천 위지치대와 안방 보국지 심으로 어린 달을 후하소서 북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제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야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단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오,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의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 선생 현덕과 한가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 만천이요 장불 과시빌러라. 조고고 마라나구 땅에 태우구라 용실러고 천하사를 의론헐제 침식을 같이 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 왈 일행이 꺼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객과의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아려. 현덕이 대답하되 내 공명 얻음이 고기

일일은 현덕이 공명이 현덕께 고하되 현주께서는 군사가 수천 원에 넘지 않사오니 빨리 군사를 초모하소서.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진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병이 지쳐온다 허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 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덕이나 운장이나 유비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 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뒤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예,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명이 장대 올라 제장을 분발할 때 방망번 있어 이름이 여산이오 무편에서 불있어 이름이 얼림이라 운장은 익천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이었다 적병이 지내대 양천은 죄 있을 테니 남편부리라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전군은 선봉을 주변에야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붕하소서. 운장 익덕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진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인이 있거든 이령자 차버리라 경력같 드노통 소리 이하임이 상을 같구나 현도 이기미안하야 운주유학지 중 결승천리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두아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드러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돈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패 이르니 현덕이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아? 알아?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래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이때 마참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부합의 거지 대하야 조운이다 꼬랄 돈키어이 쫓기로 제척하니 후금과 이자니와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대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갈수록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요 돈이 옳게 여겨 군마 쉬라 하더니
말이 맞지 못하여 일성포양 사면물이 희로 화강이 충청 화성이 우르르르 전지하자 웅 방폰소리 뿡 이전이 대경하야 정신없이도 망할 때 방선대장은 권운장이라.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명 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구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을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인개벼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이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오신만명을 일으켜 방망하로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국은 일원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원기라. 그때여 건한 13년 추7월일 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좌우경 10분에 방풍이 대장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좌우 방펀소리 뿡.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 날때 도래군사 짓밟혀 죽는 자 부비기수라. 이방유봉이 중돌하야 그때 서경 10분이로다.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왈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익덕 듣고 대질 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그때 익덕이 듣지 않고 수십 길을 건너리고 장판파로 나올 적에 수막이 있는지라. 또한 계결을 생각하고 나무 가지

대진토록 대진어다. 장판 받아다르니 익덕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룽어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노느뇨. 나는 조모와 소조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였거날 반한다 허느뇨.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는 나는 간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부탁하고 떠나 한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어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의 종자 없고 나만 다닌 뿐이로

아니다. 자룡이 말든 뭐 장왕군주희 쫓아가니 미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런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복이라. 하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원이 없건나이다. 저렇듯 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꼭 물어

품에 품고 창을 들고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라. 이 누나간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도굴에 빠짐에 용매 있을 망정 포굴에 빠졌으니 어찌 못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라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돌로 쫓아 일매 말이

지내가니 현덕은 충일으로 더불어 나무 아래 선던지라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허되 개우고 담을 밀쳐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아는지라. 운이 대야 쌍수로 받들어 현덕께 드리니 현덕받어 땅에 던져 유자로 하여금 나의 이런 대장을 손상할 뻔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잊지 못하곤 다 하더라.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다. 그때 송건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의도산 오고 공명을 상대하고 전우사를 헌전우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설을 보고 육군이 웃고룩군 조조 발개체 그럴 때 노숙이는 송

형이 단좌하야 공경을 영접하야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구녕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하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 운 것다가 하구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풍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역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힘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작이 뭐래 안고. 선생은 협노소라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건 주유를 보고 예필 후에 주유 공명단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요.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하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석유 형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화지 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 요구르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온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분함을 어찌한치 처리오. 그게 웬 말씀이오. 모르옵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쳤사오니 죄사 무진이로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을 얻었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10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주오.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유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도 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하오리다. 그대로 약속하고 제3일 공명선생 딸렌

0: 승상깨 못하더니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 허령어디 안개 속에 철저히 들어오니 우리의 안착 또 요동을 말고 서황봉의 우검은 국나서 삼천군건 아리고 한로 속이로 조하라 우엽중 사면다 풍마장 아기살 무수한 그 반사를 수록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쏘았더니 속전하니 한옆으로 기울어지거늘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반뜻하였구나 본인에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천 7백개라 주유 간담이서는 주유 간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동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1: Korea Initiative.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평창에서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정책 있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0: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1: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도 있다.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등 막 깔려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긴팩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네, 한국어로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가끔 방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라고 소개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김중혁입니다.

작가로서 방송 출연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기가 되거든요. 글 쓴다는 건 혼자서 되게 외로운 작업이에요. 혼자만의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환기가 되어서 다시 방에 돌아왔을 때 아주 재밌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전 번역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번역원에서 가끔씩 번역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의외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재떨이라고 썼는데 그분들은 어떤 크기의 재떨이냐, 유리 재떨이냐, 플라스틱이냐.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번역이 쉬워진대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언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책이 출간되었을 때 또 다른 저의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악기들의 도서관을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문장이 이런 문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 때문에 뭔가 센 둔기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건 억울하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인생이 바뀐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썼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가닿을 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그때 새삼 절감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허공으로 치솟던 순간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주위의 풍경들이 한순간에 이질어졌고 소리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커다란 캡슐 속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라는 문장이 두꺼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쌌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죽지 않았던 것은 그 문장 덕분이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정말 그 문장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싼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때로는 생각의 힘이 몸에다 두꺼운 갑옷을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히말라야 산맥의 전설 속 설인처럼 나는 온몸에다 하얀색 석고붕대를 두르고 병원에 누워서 온종일 그 문장을 생각했다. 어쩌다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나 허공으로 치솟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으로 가득 채워진 하얀 벽이 나타났다. 눈을 뜨면 벽은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물고기처럼 퍼덕였다. 나는 언제나 그 문장과 함께 살아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었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독자들은 이제 저라는 작가를 잘 알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되게 잘 읽힌다 뭐 이런 식의 그 가독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외 독자분들은 사실은 제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번역된 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얘기 해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스타일 더 중심적으로 보신다면 해외에서는 이야기 새롭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면 글 쓰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슬럼프가 없다는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큰 산이 있으면 큰 골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슬럼프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막 엄청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작가는 아니고 아주 사소하게 우리 주변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함께 놀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슬럼프도 없고 오히려 그런 좀 뭐랄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꿈인데요. 더 많은 해외 독자들에게 저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영상이나 언어가 필요 없는 매체들은 전달하기가 쉬운데 그 문학은 사실은 번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매체와는 달리 문학을 접했을 때 한국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작품이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님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소개했지만 한국의

0: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 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K-POP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K-POP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앨범 안에 그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아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0: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1: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상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 행동, 기후 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2: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Jeong Hee-seong 연구원입니다.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땅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우선 저희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거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self-destruct. 아, 어렵네.
1: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걸로 어떻게 물고기를 잡는 걸까요? 창일까요? 무서운 무기 같기도 하고. 이것도 무시무시한데. 이걸로 뭘 잡을까요?
2: 선생님.
3: 네.
2: 우리 그 견지 낚시할 때 네. 전투 낚시했잖아요.
3: 아, 치열했죠.
2: 얼마나 좋아요.
3: 바다 낚시할 때는 네. 이 바다 바람과 파도와 갯바위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조금 이 마음이 흥분되는데
2: 여기 또 데려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소개시켜 주실래요?
3: 당연히 있죠. 네. 오늘은 우리 전통 낚싯바늘.
2: 전통 낚싯바늘.
3: 네. 네. 오봉 낚시, 삼봉 낚시, 오리낙, 숭어낙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어요?
2: 오리다가 뭐 오리 잡는 건가요?
3: 아닙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 자, 일부러 가지고 왔죠.
2: 이게 바늘이에요?
3: 이게 바늘인데 삼봉낙이에요.
2: 네. 삼봉낙.
3: 이거 어떻게 낚는지 한번 추리해 보시겠어요?
2: 일단은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이걸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아니 이렇게 생긴 걸 어떻게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3: 우리 박물관에 삼봉낙, 오봉낙이 많이 있어요.
2: 오봉낙이라는 네. 거는 바늘 다섯 개인가요?
3: 그렇죠. 이게 다섯 개가 있는 게 오봉낙인데 네. 물고기가 일반 낚시처럼 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위로 지나갈 때 채여가지고 몸통을 네. 이렇게 걸리게 해가지고 낚는 낚시.
2: 홀치기 낚시하는
3: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 이건 뭘까요?
2: 이거 딱 보이네요. 네. 이게 뭐 찔러 잡는 건가요? 던져가지고
3: 뭐 창같이 보이기도 네. 하고 무기처럼 보이죠? 네. 이것도 낚시예요. 전통
2: 아 이건 진짜
3: 자 이렇게 딱 했다가 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지나갈 때 채 갖고 낚는데 이게 몸통에 걸려가지고 낚아 올리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이걸로 이제 고기를 잡는다는 거예요.
3: 네, 그렇죠.
2: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3: 저희 박물관에 이걸 기증해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와, 이렇게 낚았다라는 것들을 다 구술을 해 주셨죠.
2: 증거가 있다 해도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3: 그걸 못 믿으시면 이거는 더 못 믿으시겠네?
2: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건 또 무슨 크잖아. 하얀 판이 붙어 있네요?
3: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빙판 위에서 네. 이렇게 띄워다요. 그러면은 큰 숭어라든지 네. 아니면 잉어 이만한 잉어들이 위로 지나갈 때 이 하얀 판이 위에서 봤을 때 반짝반짝 빛나요. 근데 요거는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요게 가리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 물고기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낚아채는 거죠.
2: 그러니까 빙판에서 네. 지나가는 물고기를 네. 보고 이걸로 네. 걸어낸다 이 말씀이시죠.
3: 그렇죠.
4: 이게 무슨 소리야.
3: 과거에는 네. 그만큼 개체수가 많고 네. 그다음 씨알이 굵은 물고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 제가 설명은 지금 자세히 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진 않습니다. 네. 이런 거 해서
3: 네. 네, 좋습니다.
2: 가보실까요?
3: 네.
1: 물고기 잡으러 박물관 갈까요?
3: 저는 이런 수렵 스타일입니다.
2: 네.
3: 자, 이야, 일단 기다려야 돼요. 이 낚시는.
2: 아니 뭐 낚시는 다 기다리는 건데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3: 잘 보세요. 보여요.
2: 하얀 판에 네. 물고기 지나가는 그림자가 비춰야 뭘 아, 이거 수심이 잡을 약간, 수 있는 거잖아요.
3: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 네. 우리 전통 낚시가 수심이 얕잖아요.
2: 네.
3: 그러면은 원래 전통 낚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감아줘요.
2: 아 여기를 이렇게 감아주는 거예요?
3: 이렇게 감아주고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감아요.
2: 아 이런 식으로 수심을 네, 맞추는 거군요.
3: 우리 해와에서도 네. 이런 전통 낚시를 이렇게 감아가지고 했다는 게 네. 다 나와요.
2: 그러면
3: 이렇게 보이잖아요.
2: 이런 식으로 보고
3: 그런데 여기에 네. 저 하얀 게 보이죠?
2: 네 보입니다.
3: 저렇게 보이는데 저기 위로 물고기가 지나갔을 때
2: 네.
3: 솔직히도 확 땡기는 거죠.
2: 그러니까 이거를 네. 그 겨울에 네. 빙판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3: 그렇죠. 네. 얼음 낚시로 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린 게 아니라 네. 수시로 낚았대요. 아. 그래서 엽서라든지 사진에 네. 이 낚시로 낚은 큰 물고기들이 얼음판 위에 잡혀 있는 것들이 네.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2: 뭐 말로만 들었을 때는 전혀 감이 안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뭐 방법은 알겠어요.
3: 어? 들어가봐.
4: 어림도
3: 원리는 알겠죠?
2: 아, 알겠습니다. 확실히 알겠어요. 네.
3: 누가 먼저 낚는지 해볼까요?
2: 저는 저기 현대식 네. 낚시대로 네. 저는 제 방식대로 저, 하겠습니다.
3: 네. 우리 전통 낚시를 믿고 네. 계속 기다려볼게요.
2: 아, 근데 한 마리 걸렸으면 좋겠다, 네. 진짜. 근데 여기 확실히 메다급들이 있다니까 네. 한번 해볼 만하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라도 한 마리 나와야 될 텐데.
3: 그 이걸로 잡으면은 2000년대 이후로 최초로 이런 전통 낚시로 물고기를 잡은 사람.
4: 입만 벌리면?
2: 근데 선생님 그러고 계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
3: 근데 이거 이런 뷰는 네. 역사상 처음일걸요?
2: 그러니까요.
3: 지금 현대 낚시와 이 전통적인 낚시인데 이렇게 원시적인 것들을 동시에 빠뜨려서 같은 구도에 잡히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에요.
5: 앉으세요.
2: 오! 걸었어. 걸었어.
3: 잡혔어요.
2: 아, 걸었어, 걸었어. 선생님, 걸었어.
3: 아, 이거 현대 낚시가 이겼네.
2: 아, 이제 피딩타임 됐나봐. 걸었어, 걸었어.
3: 오! 오
6: 장어다.
3: 장어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2: 아, 오, 터는데요?
3: 오!
2: 제대로 터는데?
3: 오!
2: 뭐지, 뭐지? 아, 쏘가리, 쏘가리.
3: 오!
2: 쏘가리. 쏘가리.
3: 대박.
2: 와, 쏘가리가 나오네.
3: 이거 뜰채 없죠?
2: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들어 올릴게요. 네. 네, 힘 빠졌으니까 지금 잠깐만요. 공기 좀 먹이고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창희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제 끈으로 네, 그거 보셨으면 돼.

0: 고생하셨습니다.
1: 아, 예. 너무 재밌었습니다. 쏘가리 회를 제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0: 드셔보세요. 네. 이게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죠, 쏘가리.
1: 그렇죠. 네.
0: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1: 기가 막힙니다.
0: 네.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우와. 제가 대충 해쳤는데,
0: 네.
1: 이야, 대충 회를 썰었는데도 이런 맛이라니.
0: 아. 와. 진짜 맛있는데요?
1: 이야. 이거 그냥 액션이 아닌데요?
0: 아. 장난 아니야. 아, 이게 괜히 민물의 제왕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1: 이거, 와, 쏘가리는 진짜 민물의 제왕.
0: 아. 제대로. 아유. 이 맛이 예. 그 고생을 보상해 주는
1: 그러니까.
0: 맛인 것 같아요.
1: 네. 근데 우리 인정.
0: 저는 잡을 줄 알았습니다.
1: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네.

0: strong guys who can catch even flying birds and create mountains from nothing. Who are they?
1: But 뭐 하시는 분들이세요?
2: 아, 저희는 네. 고령시 특전 예비군이라고 네. 현역은 아니지만 네. 지금 예비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1: 특전사?
2: 네, 특전사.
1: 아, 특전사군요. 예. 오늘은 어떤 일로 이렇게 가보시는 거예요?
2: 아, 오늘은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작전과 임무 수행이 있어서 네. 오늘 이렇게 집합을 했습니다.
1: 아, 다섯 분이 하시는 건가요? 아,
2: 다섯 분 이외에 또 있습니다.
3: 네, 플레임 저기 부대 옵니다.
1: 어디요?
3: 여기 하늘이에요.
1: 하늘?
0: They are literally flying like birds in the sky.
1: Oh yeah! 가자!
0: Let's follow these strong guys who freely navigate the air, sea, and land. It must be true that Special Forces troops can run and fly. They land at their point of destination with high accuracy.
4: Cha! 공중 침투 작전의 일환이거든요. 이게 요거는 이제 그 동력이 없기 때문에 레이더에 걸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침투 연습하고 저희들이 다 예비군에 지금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 저희는 이제 군에서 부르면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거죠.
0: They've received a special mission today.
5: 경계, 경계, 경결.
1: 어디 다친 데 없고?
6: 아이고 회장님 네. 덕분에 아주 죽는 줄 알았시오. 네.
7: 아니 빨리 네, 와야지.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잖아.
4: 날로 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 그래요. 무척 빨리 온 거예요.
7: 어, 빨리 네. 왔어?
4: 예.
7: 어, 그래, 가자.
4: 가시죠.
0: They head to the seacoast in Poryong, Chungcheongnam-do province. From here, they need to take a 10-minute boat ride. After traveling by air, they now travel by sea. What's their final destination?
8: 어디로 가는 거예요?
9: 네, 오늘은 저기 석대도 앞에.
8: 어디예요, 석대도가?
9: 아, 지금 한 5분만 가면 돼요, 저 앞에 있는 섬.
8: 5분?
9: 예.
0: Seokdae-do used to be an inhabited island. But after all its residents left to the mainland, it became deserted. That's why there is no pier here. When it doesn't work, make it work. Special forces never give up.
10: 밑에 안반이 있어서 접하는 게 어려워. 안반 피해서 두 명이 내려가서 안방 피해 유도.
0: This happens all the time. As always, they solve the problem quickly.
11: 반죽 하고 유도로 유도.
12: 물로 박으라 여보.
13: 오케이 됐어. 방부동으로 일단부터 들어.
0: The production team hits a snag. Everything was going well until then.
14: 아이고.
15: 장구 빠졌네.
14: 안 돼.
16: 장구 장구.
15: 일부러 빠진 것 같고. 어?
17: 침투 완료.
0: Finally, everyone arrives on an uninhabited island. Almost all of these guys are from Poryong Special Forces. Their age ranges from the 30s to the 50s. They're as enthusiastic and tough as when they were on active duty.
18: 40부터 설 손으로. 자, 설 손으로.
19: 정우요.
20: 흰머리 손으로 하죠, 흰머리.
19: 흰머리.
12: 흰머리 제일 많으신 거예요? 네.
7: 흰머리가 제일 많으신 거예요. 네.
17: 나는 흰머리 없어.
12: 아, 흰머리 순으로 하고 싶고. 네. 여기는
17: 배나온 순으로.
12: 배나온 순으로. 배나온 순으로 하고 싶고. 혹시 제 막내들은 어떤 순으로 하고 싶어요?
17: 키순 괜찮을까 봐.
19: After figuring out the pecking order, they arrive at the seacoast. The youngest members have received an important mission.
20: 오늘 그 최종 임무가 우리 부여된 임무가 두 사람한테 하달이 됐으니까 두 사람이 오늘 최종 임무 수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21: 예, 알겠습니다.
20: 바닷속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나 봐요.
22: 네, 저희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그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20: 아, 그래요?
22: 네.
20: 얼굴이 어떻게 닮으신 것 같기도 하고.
21: 친동생입니다.
20: 네?
21: 친동생입니다.
20: 친동생이요?
21: 네.
20: 같은 특전사?
21: 예, 네, 그렇습니다.
23: 저희 집안이 군인 가족이다 보니까 보고 자란 게 그런 거고. 네, 저도 아버지가 항상 반대를 하셨지만 아버지 본래 자원이 돼가지고 군장을 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20: 아버님도 그러면은?
21: 예. 아버님도 35년 가까이 군생을 하시고
20: 특전사세요, 아버님?
21: 예.
19: They are proud to be from a family of special forces officers. The brothers now work as divers using the skills and experience they acquired in the Army. Underwater missions are not easy even for strong guys.
24: 마스크.
25: 마스크.
24: 마스크 하고.
25: 마스크.
24: 그다음에 게이지.
25: 이거 빨리 잡고.
24: 호흡기. 머리 가슴 좀 움직이면 돼.
25: 이상보.
24: 자, 들어가세요.
19: 7 meters deep in murky water. Just then, they spot a round object. Will the secret of their mission be finally revealed?
24: Oh, 뭐야? 뭐예요?
25: 뭐야?
20: 타이어?
24: 이리 와. 어. 둘이 같이 들어가서.
25: 네, 해볼게.
24: 야, 여기 타이어도 있었어?
19: Lifting water-filled discarded tires from water is no easy task.
24: 앞에 엄마.
20: 아니 여기에 타이어가 왜 있어요?
24: 배 앞에 달고 다니다가 떨어진 거야.
20: 배 앞에 VC 말라고 한 거?
24: 충격 흡수하려고 달아놓은 건데
20: 네.
24: 떨어진 것 같아요.
26: 여기 이제 어민들이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 자기네들 그 어업하는 활동하는데
20: 네.
26: 좀 지장이 많다고
20: 네.
26: 민원이 들어와서 아, 이런 거 좀 해주고 있어요.
20: 아 돌아다니시면서?
26: 네.
19: These guys volunteer to purify water to repay their country for letting them serve in the special forces on public taxes. They always wanted to express their gratitude by giving back to society.
20: 힘들지 않으세요?
27: 아, 괜찮습니다.
28: 괜찮습니다.
27: 너무 좋습니다.
20: 좋아요.
27: 네.
19: It suddenly starts raining. But even rain can't stop these guys.
24: 지금 경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천병은 이 시범을 잘 알고 있는 병남이가 하고.
19: It's part of an exercise to identify vulnerabilities to prepare for maritime infiltration in times of war. They blaze trails in the wild on an uninhabited island. When they were on active duty, they spent more than half of the year training in rogue areas.
24: 이거 천리행군 생각나 이거. 이야,
29: 이거 감사합니다.
24: 엄청 미끄럽다. 그래요, 길 좀 내봐.
29: 좋아, 좋아.
20: 뭐라고요?
24: 좋아?
20: 좋아?
29: 예, 네, 좋아.
20: 뭐가 좋아요?
29: 아, 좋아, 좋아.
20: 옛날 생각나고 좋아요?
29: 아, 그럼요, 이렇게 가야지.
20: 우와.
19: The more you climb, the harsher it becomes. The production team is having a hard time ascending the hill.
20: 오.
19: The camera is having a hard time too.
20: 잠깐만요. 대기.
1: 우리는 특수부대가 아닙니다.
12: 그 지형병사를 하신 이유가 있네요?
2: 이 지역이 지금은 조금 드러운데 옛날에는 굉장히 해안선에서 위험한 지역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섬에 들어오면 지형정찰은 필수적으로 합니다.
19: There are more than 90 uninhabited islands in Puno. Members of the Special Forces Comrades Association get together on a regular basis to check on the islands and carry out environmental cleanup activities, all with their own money.
3: 다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봉사활동이 그 목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내서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하지.
4: 현사에 있을 때는 나라에 도움을 받고 했지만 제대로 하면 민간이 이제 우리 지역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자. 이런 생각은 이제 실질적으로 갖기가 쉽지 않고 또 이렇게 따라서 잘 하니까 제가 미안하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지.
5: 분들이 좋아서 하는 거지. 이거를 누가 뭐 시켜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하지.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19: There is no stopping them when it comes to protecting their country and communities. Sometimes their enthusiasm is rewarded with surprise treasures. It's an iron pot lid that someone threw away a long time ago.
6: 야, 그 대박이다. 이거 뭐 이걸로 뭐 할까? 라면 끓여먹자. 라면?
12: 방패인데요? 방패 와.
19: Now that they have cooking tools, it's time for the juniors to step in.
1: 이분은 또 왜 이걸 입으세요?
8: 아, 저희가 제일 잘하는 게 장수여가지고 네. 뭐라도 하나 있을까 싶어서.
1: 아, 바다에?
19: On uninhabited islands, you have to find food on your own. About 10 minutes later, they skillfully find something to eat.
6: Woo! Hora, hora,
1: hora!
6: Woo! Hora, hora, hora!
1: Woo!
6: Woo! 저희 오늘 점심 먹을 수 있습니다.
19: Their survival skills acquired in the special forces come in handy. What will they find this time?
1: 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뭐야 그거는?
6: 기종이.
1: 기종이. 응.
19: They successfully accomplished their mission. Large, shiny pen shells and conches. 10 shells caught in the sea off Puryong even sound fresh. They're also fleshy.
1: This is the food you can eat?
8: Yes, you can eat it. If you just eat it,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1: You can
8: eat it.
1: You can eat it. You can eat it. 먹고 싶다.
8: 남중에 갚습니다.
1: 아니 그래도 이게.
8: 잘라드려요 이게.
19: The production team tastes a pen shell.
8: 와. 와.
6: 담백하죠?
8: 너무 맛있죠?
6: 예.
19: They cook something special with the delicious pen shells. The shells are used as ladles.
1: (웃음) 지금 하시는 요리는 뭔가요?
2: 아, 해물라면입니다. 해물라면.
1: 해물
2: 보도드트 모더는 해물라면. 바깥에서는 이런 라면을 먹어볼 수가 없어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Chernyshevsky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ong-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쇼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Chernyshevsky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u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eoni, The G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셉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u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시청에서 사실은 뭐 겨울에는 스케이트도 타고 또 뭐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여름에 뭐 수영장도 열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광장들에서 같이 뭔가 재미있는 좀 더 릴렉스하고 휴가 같은 느낌의 이런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북악산도 잘 보이네요.

책 읽는 서울광장을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서울 야외도서관 책 읽는 서울광장입니다. 지금부터 책 읽는 서울광장을 시작하겠습니다.

책들이 의자 근처에도 있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여기는 원작을 본 만화, 웹소설, 웹툰. 헤어질 결심 각본도 있다. 요즘 이런 각본집이 꽤 유행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드라마들에 대한 뭔가 2차 이런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선제 없고 튀어들.

책상에서 그리다가 밖에 나와서 그림 그리는 게 사실 요즘 어반 스케치나 여행 드로잉의 장점인데 책을 이렇게 바깥에서 대놓고 읽을 수 있는 거 너무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약간 해방감이랑 특히 여기 이번에 저거 주제 너무 잘 잡았는데 더위를 핑계 삼아 늘어져도 괜찮은 날 여름이라는 지금 주제로 빈 백팩 막 깔려 있고 사람들 늘어져 있는 거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도 신기하게 여기 빈백에 앉아서 다들 핸드폰 보는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거나 책을 읽는 것 같네요.

예전에 그 도시를 여행할 때 건물이나 뭐 자연이나 그리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사람이 좀 그리고 싶어져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각 잡고 있는 모습은 별로 그리고 싶지 않고 신기하게 약간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늘어져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되게 그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모습이 딱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사람들을 뭐 이렇게 무슨 인체 공부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분위기를 좀 담고 싶은 것 같아요. 도구의 특성으로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오늘처럼 약간 덥고 습한 날은 수채는 안 말려요. 안 말라서 조금 칠해놓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는 해요. 해가 좋으면 물칠을 해놓고 이렇게 해에 말리면 되긴 하는데 습도를 이기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원래는 수채를 해놓고 기다려서 그 말르면 또 그 위에 뭔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말라요. 그래서 약간 너무 더운 날이나 더운 나라에 가서 이렇게 채색할 때는 수채를 조금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펜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마커로 조금 연한 게 아마 그렇게 그리고 앞쪽에는 좀 되게 비비드한 색깔의 이 빈백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들은 그 색깔에 맞는 색연필로 그리고 사람들은 뭐 연필이나 펜으로 그리겠네요.

청계천에 해치도 앉아있네요. 아우 시원하네요. 물소리 들리고 그래도. 아 진짜로 동네처럼 사람들이 발 담그고 있어. 너무 웃긴다. 나름대로 저쪽에 한번 동참해볼까요?

사람들 다들 너무 편안하게 신발 벗고 발 담그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도 다 발 담그고 있고 오우 시원하다 오우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시원하네 아우 말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아우 시원해

여기 약간 야간 야외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재밌다. 다들 이렇게 조명 클립 찍고들 누워서 책 보고 계세요. 되게 멋진 분위기인데? 뭔가 한글 글자 같이 생겼는데 이게 다 책장? 책서가? 이런 거네요.

여기 있는 꽃 책들은 다들 뭔가 마음이 조금 이렇게 힘든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이네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를 때 나는 번아웃이었다. 도시에서 읽을 만한 책이네요, 진짜. 뭔가 지쳤을 때 여행을 떠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 하나 한번 가볍게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도시 안에서 이렇게 책을 읽는 경험들이 이게 되게 새롭네요, 진짜. 여기가 아까 낮이었으면 앞에 북악산이 보이긴 할 텐데 지금은 어쨌든 광화문 야경이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차가 둘러다니고 있는데 약간의 이런 분위기 좋은 조명 아래서 책 읽는 이벤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멍 때리기 정말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책을 진짜 읽고 있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저는 사실 거의 매일 광화문을 보고 퇴근을 하기는 해서 뭐 익숙하죠. 근데 이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그게 옆에서 봤을 때랑 직접 참여했을 때랑 이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게 요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폭 쌓여서 있는 느낌이 되게 좋네요. 광화문 야경이 뒤에 살짝 보이고, 그리고 빈백에 누워서 다 기대서 이렇게 책 읽고 계시는 사람들, 시민들의 모습을 살짝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서울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밖으로 내주시면서 시민들과 같이 책을 밖에서 읽는 이런 정말 여름휴가 같은 이런 이벤트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모습도 너무 좋고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는 모습도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네, 한국어로 글을 쓰고 소설을 쓰고 가끔 방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소설 쓰는 김중혁입니다라고 소개하기를 제일 좋아하는 김중혁입니다.

작가로서 방송 출연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환기가 되거든요. 글 쓴다는 건 혼자서 되게 외로운 작업이에요. 혼자만의 작업을 하다가 가끔씩 사람이 그리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방송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는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하고 환기가 되어서 다시 방에 돌아왔을 때 아주 재밌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전 번역 그 과정이 너무 재미있거든요. 번역원에서 가끔씩 번역하시는 분들과 미팅을 하면서 작가의 의도를 물어보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전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제가 글을 쓰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의외의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재떨이라고 썼는데 그분들은 어떤 크기의 재떨이냐, 유리 재떨이냐, 플라스틱이냐.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지만 번역이 쉬워진대요. 그래서 하나의 다른 언어로 번역된다는 건 굉장히 새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언어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책이 출간되었을 때 또 다른 저의 작품이 나오는 것 같은 기쁨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독자들과의 만남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60대 정도 되는 여성분이 손을 들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악기들의 도서관을 읽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근데 너무 무섭잖아요. 인생이 바뀌었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첫 문장 이런 문장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라는 문장인데 그 문장 때문에 뭔가 센 둔기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 건 억울하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부터 굉장히 활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인생이 바뀐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썼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가닿을 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지를 그때 새삼 절감했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한 문장 한 문장 소중하게 써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자동차에 부딪혀 몸이 허공으로 치솟던 순간 머릿속에 그 문장이 떠올랐다. 주위의 풍경들이 한순간에 이질어졌고 소리들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완벽한 단절이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들리지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 커다란 캡슐 속으로 머리부터 천천히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채로 죽는다는 건 억울하다 라는 문장이 두꺼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쌌다. 쿵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는 정신을 잃었다. 죽지 않았던 것은 그 문장 덕분이었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정말 그 문장이 헬멧처럼 내 머리를 감싼 덕분에 나는 살아날 수 있었다. 때로는 생각의 힘이 몸에다 두꺼운 갑옷을 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죽지 않으려고 애쓰면 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히말라야 산맥의 전설 속 설인처럼 나는 온몸에다 하얀색 석고붕대를 두르고 병원에 누워서 온종일 그 문장을 생각했다. 어쩌다 자동차에 부딪히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나 허공으로 치솟았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을 감으면 그 문장으로 가득 채워진 하얀 벽이 나타났다. 눈을 뜨면 벽은 사라지고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물고기처럼 퍼덕였다. 나는 언제나 그 문장과 함께 살아있었다. 잠들기 전에는 그 문장을 주문처럼 외웠다. 그렇게 하면 죽지 않을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뜰 때마다 살아있었다.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독자들은 이제 저라는 작가를 잘 알기도 하지만 한국어로 쓰기 때문에 되게 잘 읽힌다 뭐 이런 식의 그 가독성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해외 독자분들은 사실은 제 문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번역된 문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스타일을 더 중심적으로 보신다면 해외에서는 이야기, 새롭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알면 글 쓰는 게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너무 즐겁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고요. 슬럼프가 없다는 말이 좀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큰 산이 있으면 큰 골이 있는 것처럼 아주 크게 성공하지 못해서 슬럼프가 없나?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저는 막 엄청난 성공을 목표로 하는 작가는 아니고 아주 사소하게 우리 주변에 뭔가가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를 함께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과정 중심적인, 그러니까 사는 게 즐거워요, 재밌어요, 함께 놀아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슬럼프도 없고 오히려 그런 좀 뭐랄까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꿈인데요. 더 많은 해외 독자들에게 저의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싶은 마음. 사실은 영상이나 언어가 필요 없는 매체들은 전달하기가 쉬운데 그 문학은 사실은 번역하기 쉽지 않잖아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 하지만 다른 매체와는 달리 문학을 접했을 때 한국인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한국 작품이 소개되었으면 좋겠고 한강 작가님이 정말 좋은 작품을 많이 소개했지만 한국에 한강 작가님처럼 어두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밝은 사람도 있다. 밝은 작품도 많다라는 걸 네,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제 작품을 최대한 많은 곳에 소개하고 싶은 마음 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림을 잘 그리세요. 그래서 어릴 때는 사실은 어른들은 제가 화가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미술 대회 엄청 많이 나갔습니다. 네, 근데 저는 식물이 좋은 거.

나라에서 식물물류학 실험실을 찾게 돼서 1학년 때부터 네, 순서대로 잘 배워나갈 수 있었죠. 지도 교수님이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식물을 그려봐라, 식물학에서 중요하다 해서 그때부터 실험실에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전통적인 식물 형태학적인 논문들에서는 그림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식물을 발견했다. 혹은 우리나라에서 이 식물이 처음으로 발견됐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랬을 때는 그 종에 대해서 보고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종이 정확히 무슨 종인지를 표현할 때 논문에는 글도 들어가고 사진도 있고 표본도 있고 그중에 이제 그림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논문 규정이 있어요. 논문 규정에 어떤 사이즈로 그려야 되고 어떻게 그려야 될지 규정들이 많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식물과 가장 가까운 식물이 무엇인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 식물이 속하는 어떤 분류군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가장 좋게 표현하는 방법이 뭘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축적이 돼서 이런 형식으로 그리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사실 식물을 그린 역사는 인류의 뭐 동굴벽화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을 얘기하자고 하면 우리가 식물의 분류학, 이명법 이런 학명을 만들고 했던 사람이 린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170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정확한 과학적인 식물 그림이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식물이 만약에 일생이 굉장히 짧다, 어떤 잡초 종류여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씨앗을 맺는 것까지 굉장히 짧다 한다면 관찰하는 시간이 짧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하고 그 계절마다의 변화가 완전히 다르다 한다면 최소 1년을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걸 채집하고 관찰해서 현미경으로 분해를 하면서 근데 그림을 그리게 되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제일 골치 아픈 건 그 식물에 대해 나와 있는 논문들을 다 읽고 어떤 걸 그려야 할지 그리고 그 표본들을 보고 아 이것의 평균 사이즈는 얼마고 그 특징이 뭔지를 이해하는 거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한국 과학자 중에서 동남아 쪽에 가가지고 발견한 시서스 에렉타라고 하는 신종이 있습니다. 인류가 처음 발견한 식물이었어요. 근데 그 식물을 그려달라고 갖다 주셨는데 저 또한 아무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놀라움이 많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꽃일 때 이제 쪼개 보면 그 안에 이미 조그만 애기 씨앗, 미씨라고 하는 씨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성숙했을 때 씨앗이 있죠. 대부분은 그것이 연결되어서 아 이것이 씨앗이 4개 있으면 나중에 4개일 거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꽃을 아무리 봐도 4개의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아무리 봐도 정확히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죠. 그분께 이거 왜 그런가. 그분도 모르죠. 신종이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관찰하다가 이 중간에 조그맣게 자란 열매를 보게 됐고 그걸 잘랐는데 이 정확하게 진화적으로 계산돼서 세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담을 수가 있었죠. 생물 분류학, 그러니까 이제 그 종들을 분류하고 신종을 보고하는 이 분야에서는 그림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곤충, 동물 다 필요한데요. 과학자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모든 정보를 녹여서 그림에 넣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못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의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식물학자들의 그림 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곤충도 그린 적이 있고 동물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그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하나의 한 종입니다. 전 세계 40만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역으로 생각을 항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 예를 들어서 뭐

인들레가 보면서 호모 사피엔스는 필요 없는 종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리고 각 종마다 지구에 태어난 다그 소명이 있고 살아가는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진화의 길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종과 안 중요한 종을 나누는 것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을 세 권을 냈는데요. 첫 번째 책은 식물학자의 노트로 교양 과학 책이에요. 내가 이 식물을 이해해서 이 식물의 그 진화와 생태와 형태를 대신 말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거지. 식물학적인 내용을 좀더 쉽게 그림과 함께 넣은 책이고요. 영국의 그 린네 학회는 생물학계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학회 중에서 하나이고요. 우리가 아는 다윈이나 이런 유명한 그 생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저널도 출판을 하고 그랬던 학회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메달을 주는데요. 뭐 곤충도 있고 식물도 있고 여러 분야로 좀큰 기여를 한 사람들에게 그 메달을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이 스미스 상을 받았는데 그건 이제 식물 그림으로 식물학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주는 메달이었고 감사하게도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는 4천 종 정도 있고 전 세계에 40만 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식물학자들이 그림을 그리지 않은 많은 식물들이 있죠. 근데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제 인생에서 몇 점을 그릴 수 있을지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연구가 덜된 것부터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네. 미래의 이 식물이 어떻게 사용될지, 어떻게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와중에 그 식물들 중에 어떤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퇴치할 약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인류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그 식물들이 이 나라에 뭐가 있는지, 그 성분들이 뭔지, 그게 어느 곳에 분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식물학을 위해서 필수적인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세계가 굉장히 깊고 넓은데,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어서 되게 안타깝다. 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 이어나갈까 고민이 많은 분야입니다. 이 식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이 지구의 평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경이고요. 동시통역사로 일하고 있고 문학번역을 하고 있고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에서 교수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0: 학교에서 어느 날 선생님께서 프랑스 대사관에서 파리 통번역대학원의 한불 전공의 학생을 모집하는 그 원서를 보내줬는데 한번 시험을 봐보라고 국내에서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운이 좋게 그 학교에 입학이 허가가 되어서 이제 프랑스 문학 박사학위를 따러 가면서 두 개를 같이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이제 통역과 번역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오면서 번역가가 되었고 문학 번역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통역과 번역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관련돼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걸 처리하는 방식도 큰 차이가 없는데 번역의 경우에는 특히 문학 번역의 경우에는 작가만큼 잘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정성과 공을 들이는 작업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통역의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아주 긴급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해야 되는 반면에 번역은 약간의 시간성이 더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 사회적 여파는 번역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되고 많은 사람이 읽게 되니까요. 저희가 황석영 선생님을 모시고 프랑스에 가서 그 독자들과의 만남 같은 시간을 갖거나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이 쓰신 내용들이 사실 굉장히 고통받는 한국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감동받았다, 삶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전달자로서 상당히 뿌듯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우리가 전달해드리지 않았으면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못했을 그런 대상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것, 그것이 감동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번역가로서 많은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그 계속해서 학습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양한 작품을 다루게 되고 다양한 분야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의욕, 열정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넬슨 만델라가 번역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산같이 어려운 작품처럼 보이고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의욕을 가지고 달려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언어로 대응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쓰여져 있는 내용을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을 하면 정말 자신의 글처럼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표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네, 계속 신나게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공부가 한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살고 있는 공동체에게도 이로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은 황순원 작가의 목넘이 마을의 개라고 하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그 어떤 동네에 떠돌아다니던 개의 운명에 대해서 그린 건데요. 학생 시절에 나온 첫 번째 단편집이었고요. 황순원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생존해 계셨었는데 그 작품이 출판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저로서는 공부도 많이 되고 지원금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아서 유학 시절에 도움도 받았었고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러웠던 그런 첫 번역이었습니다. 아마 고전문학 작품의 번역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사실 그 현대 한국어 번역이 엄밀한 의미의 번역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자어에 음차로 음만 이렇게 옮겨놨지 실제로 뜻을 전해주지 않고 완전히 편안한 한국어로 옮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처음에 연려춘향 수절가 번역할 때는 지금처럼 네이버에 한자 사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5편을 도서관에 가지고 다니면서 한자를 막 찾아야 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던 것, 그것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님의 최근에 나온 작품들 중에서 자서전인 수인은 한국의 현대사를 정말 그 일제강점기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거스르는 그런 작품이라서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었고 또 한 지식인이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감동을 한 작품입니다.
1: 'Cette liberté à laquelle j'ai tant aspiré, moi écrivain prisonnier d'un pays divisé, musée de la guerre froide, prisonnier de mon époque et de ma langue. C'est pour cela que je donne pour titre à cet ouvrage, Le prisonnier.
2: 'Hé, Paris, c'est moi,
1: du fond de l'obscurité, une voix m'appelait. Deux petites lueurs d'un bleu étincelant luisaient tout là-bas. J'ai aussitôt reconnu les yeux de Chesson. Mon chien était déjà revenu dans mes rêves, mais c'était la première fois qu'il m'interpellait aussi directement. Une traînée de lueur blanche parée à un rayon de lune glissait jusqu'à mes pieds, trouvant l'obscurité absolue. Au milieu de ce chemin lumineux, mon chien d'un blanc immaculé m'attendait en remuant la queue. « Arrête-toi, ne t'en va pas. Viens, quelqu'un t'attend. »

역사와 사회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계속하고 있는 문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서구의 문학이 19세기 사실주의 때 사회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로는 훨씬 더 개인적인 문학이 되어가고 있다면 한국 문학은 아무리 개인적인 작품이라 하더라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읽어보면 굉장히 사회와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와 불화해서 그 시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정치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것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든가 한국 문학은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작가들께서 글을 써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저는 참 좋습니다. 덜바흐대춤에 김숨 작가의 듣기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을 해보고 싶어요. 위안부에 관련된 글인데요. 제가 번역의 경험이 조금 쌓이면서 사실 언어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번역을 해볼까라고 하는 고민보다 무엇을 번역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전달해야 되는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팔릴 작품이 아니라 인류사에 꼭 그래도 읽어야 될 작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약자라든가 뭐 세월호의 희생자라든가 뭐 아니면 그런 위안부의 문제, 뭐그 외에도 우리 사회가 강압적으로 막그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뭐 누구나 다 성공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희생당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작품들이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계속 그런 작품들을 더 번역해 보고 싶습니다.

0: 고향이 여기. 저희가 72년도에 심었어요. 아니, 마을에 그때 두 집, 세 집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아마 한 100여 년 됐을 거예요. 동목칠원하고 인도, 홍옥, 이렇게 세 품종을 심었었지. 현재는 이제 부사하고 홍로 두 가지 품종이 있고, 신한옥 골드, 그걸 조금 이제 예전에는 한 8, 9m 간격으로 다 나무를 식재했어요. 한 나무에서 보통 한 20, 30상자씩 20kg 상자로 다 그렇게 수확을 했죠. 그게 나무에 올라가고 따고 나무에 올라가서 소독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무가 찢어져갖고 사람이 떨어졌었어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갖고 나무를 중간을 잘랐어요. 그러니까 좀 얕게 길렀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농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것을 이제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고품질 시켜가고 그렇게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간 거지.
1: 2008년도에 이제 준공을 해서 지금 한 17년 정도 이제 뭐 운영하고 있고요. 주 취급 재배 그 집 작물은 사과예요. 그래서 요 선별기 같은 시설이 농협 최초로 유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선별기가 이제 뭐 정밀하게 측정이 돼서 상품을 아주 정밀하게 좀 선별할 수 있어서 사과 시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계약을 해요. 약정을 체결하고 농가별로 그 다음에 들어오시기 전에 교육을 한번 해요. 이런 제품은 이제 이런 상품들 이상의 품질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들 교육을 하고 수확철에 이제 농가 분들이 저희한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받아서 입고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별기를 돌려요. 등급이랑 품질별로 다 품위를 56개 정도로 나누고요. 그거를 다시 저온 저장고에 넣어요. 보관을 한 다음에 이제 업체에서 발주가 나오면 그때그때 제품화를 시켜서 내보내고 있어요. 저희 충북 원연농협의 옆에 가공공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퓨레, 그 다음에 주스 이런 것도 만들어서 식자재 이런 걸로 납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잼으로도 만들어서도 뭐 드시고 또 뭐 여러 기초적인 음식에 많이 넣어서 드세요. 뭐 고추장 같은 데서 넣어서도 드시고 뭐 여기저기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여건이나 기후 이렇게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사과 재배하기에 적합한 기후나 환경이어서 당도나 뭐 아삭함,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뭐 대구 이런 경북 쪽 사과가 유명했지만 이제 저희 지자체에서도 많이 홍보도 하고 그래서 그런 홍보들의 효과도 좀 발휘해서 이제는 충주하면 사과하면 이제 대표적으로 충주가 생각나는 과일이 됐어요. 네. 기본적으로 외형을 보고 중량을 봐서 당도까지 보는데요. 저희가 선별할 수 없는 것 사이즈는 등에로 빠지고

이거는 충주 지역의 사과 설기입니다. 설기라는 거는 맵쌀을 이용한 거는 다 설기라고 하고요. 뭐 백설기, 뭐 이렇게 콩 얼른 뭐 마구 설기, 뭐 이제 이렇게 커피 설기, 뭐 딸기 설기 많아요. 그래서 맵쌀을 이용한 거는 거의가 다 설기입니다. 송편 빼놓고는. 사과를 씻어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껍질에 영양 성분이 많아서 그냥 그대로 사과를 반을 자르고 가운데 씨만 제거하고 얇게 썰어서 건조기에 말리시면 돼요. 10시간 이상 말려야 돼요. 실온에 말리시면 달각거리게 잘안 말라요. 당분이 너무 많아져서. 처음에는요, 사과를 썰어서 그냥 하니까 얘가 죽이 되는 거예요, 떡이. 그러면 얘를 수분을 줄이려니까 말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말린 상태 이대로 떡을 하면 안 익습니다. 다시 물에다 한번 씻어 주셔야 돼요. 검정 서리태하고 울콩, 울타리콩이라고 많이 해요. 검정콩만 넣는 것보다는 울타리콩 같이 넣으니까 맛이 더 좋았어요. 충분하게 불려주신 다음에 한 6시간 정도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 불리신 다음에 이제 내가 떡을 좀 빨리 찌고 싶다 그러면 살짝 쪄주시면 돼요. 불릴 때 소금을 조금 가미를 해요. 왜냐하면 그냥 불리는 것보다는 소금이 조금 들어가는 게 훨씬 맛있어요. 고소해요. 이거는 그 일반 단호박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만차량이라는 단호박을 농사를 지어서 제가 써요. 이 자색고구마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껍질 까고 삶아가지고 냉동 보관을 해놓고 내가 원하는 만큼 넣고 색을 내는 거죠. 쌀가루 받는 기계 노라에서 쌀가루가 내려오면 이제 그때 수분을 줘야 되거든요. 기계에서 이제 섞어서 내려가지고 채로다가 한두 번쯤 채질을 해주죠. 콩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게 700g이면 얘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넣어요. 그리고 사과는 넣을 때마다 약간씩 틀리더라고요. 내가 얼마만큼 촘촘히 까느냐에 따라서 사과 들어가는 양이 바뀌어요. 설탕을 약간 가미를 해요. 10분의 1 정도? 소금은 왜 넣느냐면 단맛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한 2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 사과하고 짝꿍은 사실은 계피예요. 계피를 조금만 섞어주시면 사과 맛이 훨씬 맛있어요. 일단 쌀을 불려서 방앗간에 가시면 되고요. 만일에 내가 집에 이렇게 자색고구마 아니래도 하얀 밤고구마도 괜찮아요. 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거 넣고 같이 빠주세요. 그러면 그분이 알아서 빠주세요. 집에 와서 찌기 직전에 체질을 한번 해서 빠주시면 되고, 설탕은 쌀 1kg에 100g이에요. 사과는 물에 한번 살짝 씻어서, 자, 소금하고 설탕, 계피를 살짝 넣어 가미를 해주시면 얘가 맛이 아주 이렇게 상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콩도 미리 불려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체질에서 콩은 다 들어갑니다. 같이 섞어서 넣어서 이렇게 편편하게 수평 잡아주시고, 이제 사과 켜커이 잘 깔아주시면 돼요. 설탕은 손으로 살살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다 부면은요, 한 군데에 뭉쳐 있어서 계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제 얘는 이렇게 체질을 해야지만이 먹을 때 얘가 포근포근하고 맛있어요. 수분 처음에 줄 때부터는요, 세 번까지 하시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한 켜만 깔아야지 이거를 두 번, 세번 깔으면요, 떡이 분리가 됩니다. 약간 그 점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거 있죠. 찍혔거나 이런 거. 이제 주로 그거를 해야지 정품을 하기에는 가격대가 너무 비싸요. 이렇게 물이 팔팔 끓을 때 바로 올리시면 뭐든지 잘 쪄지거든요. 센 불로 유지해야 돼요. 지금 요양이면은 한 20분 정도 쪄야 돼요. 마지막에 뜸을 이제 약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들이거든요. 뜸 들일 때는 불 끄면 돼요. 이 면보를 한번 덮어주시는데 이거 왜 덮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있다가 습이 올라오잖아요. 습이 올라오면 물이 떡으로 떨어질까 봐. 네, 뚜껑을 열고 젓가락에다가 물을 묻혀서 한번 찔러 보면 쌀가루가 안 묻어 나와요. 그러면 다 익은 겁니다. 자, 한번 뒤집어 주시면 뒤에 떡이 다 젖어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0: 수줍, 저 산골이에요, 수줍팔봉. 어머님들이 음식 솜씨도 두 분 다 좋으셨어요. 시골에서 뭐 큰일을 하시면 옛날에는 과방 본다래잖아요. 그런 거를 많이 다니셨고, 시집을 갔더니 어머니가 어디 가신대요? 그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그랬대. 내가 오늘 가방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가방을 뭐지? 그랬더니 그 이제 큰일 하면 음식을 옛날엔 집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담아서 내주고 뭐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시는 걸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도 어머니가 술하고 떡을 가르쳐 주셨어요.
1: 그때 당시 시장님께서 충주 사과를 좀 소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충주 사과 명품화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제 사과를 촉진하는 거는 그 생물을 파는 것보다는 뭔가 음식이나 가공품을 만들어서 팔아야지만 그 이제 소비 촉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96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과 썰기는 그때 이제 농가들이 직접 사과 말랭이를 말린 거를 이용해서 이제 사과 떡을 이제 개발하게 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생활 개선회라는 학습 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서 충주 사과 음식 또 가공품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0: 옛날에 제 어릴 때만 해도 배가 한 5척 정도 있었고, 거기에는 이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지만은 우마차라든가 차라든가 이런 걸 실어 나르는 차배까지도 있었어요. 나루터 양쪽에 움막을 져놓고서 거기서 비가 오면은 피신하고 했다가 뱃사공들이 거기서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게 되면은 배를 실어 날려주고. 그리고 옛날의 경치는 강변 양쪽이 거의 백사장, 모래사장이 많이 있었죠. 예전에 목계 나루터 있을 때에는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됐었죠. 이쪽 일대에서 배 타고 오면서 저 아래 마을에 보게 되면은 나루터길 옆으로 오다가 개 초가집, 제가 어릴 때에도 기억이 남는 게 초가집 상가, 문짝을 떼어서 자판을 까는 그런 형태의 상권이 초가집 형태로다가 쫙 있어가지고 뭐 비단 파는 분들 뭐 각가지 어떤 형태의 상권이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2년도 장마지면서 이제 많이 그게 싫어지고 초가집이다 보니까 떠내려가고 해서 옛날 모습의 어떤 상권 형태가 많이 지금 변화가 돼 있었죠. 많이 먹었습니다. 떡국 끓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가할 때 하시는 부분이고, 한참 농번기 때는 그마저도 사실은 못했었죠. 편안하고 담백하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을 받았죠.
1: 생떡국이라고 해놓은 건데 엄마가 해시는 것만 봤지. 옆에서 먹기도 하고, 주로 겨울에, 가을인가 겨울인가. 옛날에는 솥이 주방에 세 개잖아. 요만한 거, 요만한 거, 큰 거. 그 여기다가 중간 솥에다 그렇게 많이 끓이시더라고. 70년도 그때쯤이지. 해서들 잡섰지. 그때는 그런 거를 많이들 해서 드셨으니까. 아, 이거는 작년에 지은 거예요. 전에부터 시어머니 계실 때부터 항아리가 이 밑에 보면 소금이 앉아 있어. 배추는 밭에 조금 갈아가지고, 이건 엇갈이라 그러는 거, 엇갈이. 배추. 배추를 이걸 이제 씻어갖고 이제 뜯어가지고 기름에다 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붓고 끓이다가 이거 이제 반죽해서 이제 해서 넣는 거지. 배추 씻어갖고 뜯어야지. 하나하나 뜯어갖고. 예, 칼로 해는 것보다 이게 뜯어서 해는 게더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뜨면은요. 기억에는 전인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밑에서 이렇게 불 떼주고 그리고 이제 위에서 같이 이렇게 끓이던 그 모습이 지나가네. 여기 2인상 있고 큰 두레상 있고 그렇게 해서 먹은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러면 이만한 좀 옹팩이? 네. 거기다 떠가지고 예, 가갖고 들어가서 떠먹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떠주시지. 이제 우선은 오빠 아들부터 챙기더라. 글쎄요. 다음에 이장님하고 한번 끓여서 먹어야지.

물 목계에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말에 목계 별신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주민들이 참여해갖고 3월 초순부터 해갖고 이제 줄다리기 줄을 만들고 한 달여 정도 작업을 해서 4월에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세가 있고 노령이시다 보니까 줄 당기시는데 나와갖고 이거 참여들을 못하셔 이제 실제로 당겨보니까 저희가 어르신들에서 이제 이게 잘 줄이 들리질 않더라고요.

여기서 나서 내가 구대쳐서 하니까 선대 어른들도 옛날서부터 이제 배를 하실 때 배. 배를 이제 한 척씩 두 척씩 하다 이제 우리 큰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배 여섯 척 가지고 계시고 양조장도 하시고 여각도 하시고 이제 이러시지. 우리 아버지 농사 지으셨어요. 계속 농사 지었어요. 뗏목이 뭐큰 거는 한열몇 개씩 달아요. 큰 거는 열몇 개씩 달고 그 떼 짓는 사람들이 한세 명, 네 명씩 돼요. 뗏목이 클수록 사람이 많아. 이제 쭉 와서 보면 못 깨워서 거의가 자요. 못 깨워서. 이제 왜 그러냐면 못 깨서 조금 내려가다 보면 그 소태 그 선창 배류 배류가 아주 거가 험하걸요. 그래서 거기 갈라 그러면 날이 어둡거나 이럴 땐못 가요, 여기는. 잘안 보여가지고 잘못하면 이제 계집 짓는다니 네달 노년들이 이제 계집 짓는다는 게 뜬목에서 앞목이 걸리면 그거로 다 올라타서 사람 집 짓는 것처럼 올라타요. 옛날 노년들 계집 짓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강에서 많이 잤어요. 그래서 여기가 그 술집이 많았었고 옛날에 술집이 많았었고 식당 이런 것도 많고 뭐 저는 못 봤는데 그 목재로 지은 3층 집들이 많았었대는 거야. 충주댐 하기 전까지는 이랬어요. 사람들 좀 자리매김이 된다고 그 식전에 타작하고 그런 때는 거의가 타작할 때는 집집마다 다 새벽엔 그걸 끓여주는 것 같아요. 끓이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밥벌어놓은 아침에 새벽에 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좋고 일꾼들 불러서 아침을 식전에 그 주면은 식전에 생떡국 주면 한 9시쯤, 8시쯤, 9시쯤 새참 삼아서 밥을 해주고, 점심 밥 해주고, 저녁까지 해서 먹여서 보냈어, 일꾼들을 다. 지금도 우리는 그거 먹으면 이게 엄청 구수했는데, 그때는 더 구수했었단 말이야. 이건 몇단 비가 좀 오면은 훌치기에다 훌칠하려 된다고. 훌칠하려 말려가지고 그것도 또 햇빛이 잘안 나고 그러면은 찐단 말이야. 쪄가지고 그걸 디딜빵 하나 이런 데다 찌워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래가지고 빠서 담궈서 하얀 풋밭이 그런 말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을구로 하고 가을에는 그래도 배추가 심어서 8월 달이면 심으니까 이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배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통이 찬다고 그거는 뽑아다 저 해가지고 주워뜯어서 넣어가지고 끓이는. 김치에 김치. 그냥 겉절이 하는 거지, 겉절이. 지금 사람들은 쌈소금에 절이는데, 옛날엔 다 간장에 절였어요. 간장에 절여서, 뭐, 고춧가루도 지금처럼 안 넣으니까 드문드문하고, 뭐, 그냥 그래가지고 먹었지.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때도 그 뭐, 배추를, 양을 늙어놓느라고 넣는지 왜 넣는지는 모르는데, 배추는 꼭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들기름하고 볶고, 그래가지고 뭐 물부어서 끓이면, 근데 떡국이 벼가, 그 쌀이 찰기가 있어서 그런지, 그 허투루진 게 없어서 좀 걸쭉한 기가 조금 덜해. 그전 거보다. 그전에 우리 먹던 거는 이래 보면 아주 걸쭉했는데, 그런 게, 들기름에다 배추 볶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들기름에다 배추를 안 볶으면 구수한 맛이 안 나. 우리는 어려서는 덜어 먹었어요. 나중에는 뭐 이제 세상 좋아졌는데 누가 생떡국을 저거 해 먹는 거. 저 식구들이 뭐 가만히 있나? 그 생떡국 해자 그러면 힘들잖아. 그냥 뭐 가서 5,000원씩 사다가 넣고 저 끓이면 계란이나 하나 푸 먹는 게 떡국인데 내가 할 수도 있는데 내가 남자가 하니까 그럴 거고 내가 안 하는 거지. 해 먹을 수 있어요, 그건. 지금도. 옛날에는 굉장히 담백했어요,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맛이 안 나잖아요. 그냥.

0: 떠널다 팔랑개비라 비상천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과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병헌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째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0: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써서 썼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 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째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1: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삼궜다. 또 한 번 내가 참 작두에 올라서서 춤추는 양반들처럼 다시 한 번 관객 앞에서 나를 벼르고 닦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동백 선생님이 즐겨 부르셨다는 단가 한마디 옛날스럽게 옛날 그대로입니다. 옛날 이런 식으로 다. 젊어 청춘 좋은 그때 엊그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늙었구나 검던 머리 휘어지고 곱든 형용 변하야 우주하게 그릇되니

보구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그라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께 학장질 날 보고

허리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들렁거리고 놀아. 천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빌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운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를째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째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숲을 심히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할 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선생님과 반기었더니 세자우 균일러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동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동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의 춘석이 포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성질은 급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지고도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 어찌르고 한 그럼지 불을 싸사바 싸찌르면 공명이 제조가 있다니 참자더니가 하수인지 안 좋은다 누웠나 죽나 사라져라 깨나 부리라 우르르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지성으로 정성 써볼 터이니 운장은 입덕다리고 멀찍이가 기다려라. 그제야 공명이 잠을 깨어 돌아 누우며 그란 수를 읊었으되 초당에 준수조건이 장애

대왕은 수선 갖고 평생을 아자아지를 을기를 다한 후에 동자다려 물으시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왈, 전일 왔던 유황숙이 세 번째 대유하여 산일이 반사가 되었사옵니다. 오, 그럼 어찌 진작 고치 아니하였던고? 공명사!

유쾌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과 정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 현덕을 살펴보니 관옥이요 차곡이 하야 순약 도지하고 수과스리라 어머 홍포에 투려시

공명을 살펴보니 머리에 난 윤건이요 몸에는 학창이라 백운선 손에 들고 이면이 앉은 모양 캐들이 약헌지라 입은 옷을 이기지 못하

왔으니 군주 유압지중 결승 졸리지에 할 사람 언더와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때요 현덕이 공명전의 지성으로 하는 말이 이때 현

대화 안방 보국지심으로 어린 나를 후하소서. 훅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재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여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달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요,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의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은 선생 견덕과 한 가지로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 만천이요 장불 과십일로라. 조고 마련하고 땅에 태우구라 용실러고 천하사를 의론할지 침식을 같이 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 왈 이래 이까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객과이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아려. 현덕이 대답하되 내 공명 얻음이 고기

일일은 현덕이 공명이 현덕께 고하되 현주께서는 군사가 수천 원에 넘지 않사오니 빨리 군사를 초모하소서.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진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명이 지쳐온다 하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덕이나 운장이나 유비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그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명이 장대올라 제장 얼분발월제 방망번 위서 이름이 여산이오 무편에서 불이써 이름이 얼림이라 은장원 전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이었다 적병이 지내되 양천은 돼 있을 테니 남편부리로 나불보 황망성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전군은서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붕하소서 운장 익덕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진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인이 있거든 비룡자 차버리라 병력같 드로토 소리 이하임이 상을 살갑구나 현원도 이기미야 나야 운주유학지중 결승천리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부하오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들으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둔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타 이르니 현덕이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어? 알어?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래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학생 참 똑똑하다.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이때 마침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두합의 거지. 태하야 조운이다 꺼랄 돈 키어이 쫓기로 제 처거니 후금과 이자니 왈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패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갓 수석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요 돈이 옳게 여겨 군마 쉬라 하더니 말이 맞지 못하여 일성포양 사면불이로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르 전지하자 우 방펀소리 뚱 이전이 대경하여 정신없이도 망할 때 당선대장은

보니 그제야 운장이 떡이 왈 그제야 공명은 진실한 제주 용거리라 허여라.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 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명 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을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인개벼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이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오신만명을 일으켜 방망파로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국은 일월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온기라. 그때여 건한 13년 추7월일 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좌경 10분에 방풍이 대장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좌우 헛소리 꿍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 날때 도래군사 짓밟혀 죽는 자 부비기수라 비방유봉이 중돌하이야 그때 서경 십보이로다 인마 기가리 심하이야 백하수 다 달라 물을 먹고 멈추더니 그때 훈장은 공명은 물어 포대 흩끌려서 백가상소를 먹었다. 입마 들리는 소리 듣고 일시에 포대 헤쳐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말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익덕 듣고 대질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산나니라. 그때여 자룡이는 날이 진토록 대진어다. 장판 바다다르니 익덕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룡아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 노느뇨. 나는 조모와 소조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였거날 반언다 허느뇨.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나 나는 강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붙다가고 떠나 하늘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으로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의 종자 없고 나만 다닌 뿐이로다. 뜻밖의 어떤 사람 소리쳐 외는 말이 미운이 아들을 안고 왼편에 장을 맞아 부러진 남 밑에서 우더니다. 자룡이 말 듣고 장왕군주히 쫓아가니 미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른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목이라. 파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우원이 없건나이다. 저는 듣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잡고 창을 들고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나. 이 누나가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도굴에 빠짐에 용맹이 쓸망정 포굴에 빠졌으니 어찌 못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라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돌로 쫓아 일매 말이

지내가니 현덕은 충일으로 더불어 나무 아래 선난지라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허되 개우고 담을 밀쳐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하는지라. 운이 되어야 쌍수로 받들어 현덕께 드리니 현덕받어 땅에 던져 유자로 하여금 나의 이런 대장을 손상할 뻔 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오다곤 다 허더라.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었다. 그때 송건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유산 오고 공명을 상대하고 전우사를 헌년 후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사를 보고 육군이 웃고 조조 발개체 그럴 때 노숙이는 송

정제하고 청이 단좌하여 공경을 영접하여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구녕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아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 운 것다가 학으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풍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역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힘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작이 뭐래 안고. 선생은 협노소라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건 주유를 보고 예필 후에 주유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요.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하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석유 형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화지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 요구르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온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분함을 어찌한치 처리요. 그게 웬 말씀이오. 모르옵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쳤사오니 죄사 무진이로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을 얻었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10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주오.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유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다.

책 들어가니 왜 검은 안개가 강상에 가득죠. 지척불명이 되었는데 속초선이 들어가며 박포일성이 꿈 대어강동 천리가 진동하고 강산이 뒤집힌다. 저저 뒤따르던 목의 후금이 황망하여 승상기부타더니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어 허령 어디 안개 속에 철저히 들어오니 우리의 안착 또 요동을 말고 서황목의 후금은 국나서 삼천권건 아리고 활로 쏘기로 조하라. 우엽중 사면 납풍마장 아기살 무수한 그 반사를 수록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쏘았더니 속전원이 한 옆으로 기울어지거늘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반뜨다였구나. 본진에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천 7백개라 주유 간담이 서는 주유 관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동 얘기했잖아요. 끝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섞어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0: Upon returning to Poland after his journey in 1905, he published Korea, The Key to the Far East. The first ever Polish travelogue and scholarly study on Korea.
1: 한국 극동의 열쇠는 폴란드 한국학의 시초가 되는 상징적인 저작물입니다. 한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후, 자연환경, 여성 문제에 이르기까지 정말 광범위한 주제를 아우르고 있어서 1950년대까지는 폴란드에서 정말 한국 관련한 유일무이한 전문 서적으로 그렇게 공인받아 왔었고요.
2: As I took off my tall boots, a curious crowd of all ages gathered around, watching my every move with hushed whispers and tense anticipation. When they saw that my legs were perfectly ordinary, a flicker of disappointment crossed their faces. It was clear from their eyes that they had expected something extraordinary from a visitor they called the Western Ghost.
0: Cheruszewski explored the nature of Korea and visited various places, from small rural villages to bustling cities. He met with people from all walks of life and closely observed their way of living. Reading his book, we are able to envision the Korea of 1903, a time and place none of us have ever personally experienced. Professor Choi Seong-eun, an expert on Poland, draws our attention to another part of his book.
1: 이 책의 가치는 약소국에 대한 어떤 연대 의식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쉐로셉스키는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었지만 그 피지배 국가인 폴란드의 지식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작품 전반에는 일단 유럽 제국주의가 확장되는 것, 뭐 문명이나 근대화의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타국으로 뻗어나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을 바라볼 때는 뭔가 극동의 열쇠,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는 나라이고 하지만 국제정치의 희생양인 나라,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0: Just as the professor pointed out, Cheruszewski recognized the strategic weight of the Korean Peninsula.

0: What's particularly intriguing is that Kim Ok-yun, the real-life leader of the Kapsin coup, is used as the name of a conservative figure in the novel. But what led Shiroshevsky to write a novel like Wolseoni, The Gissing, in the first place?
1: 갑신 정변이 시로셰프스키한테는 이렇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본의 지지를 등에 업은 개화파의 급진적인 어떤 쿠데타가 청나라와 보수파에 의해서 사흘 만에 진압당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강에 짓눌린 어떤 민족의 각성, 약소민족의 급진적인 개혁 시도 이런 것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래서 소설의 소재로 매력적이었을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축이 있죠. 중국과 일본이라는 동양의 두 열강이 이제 조선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갈등과 충돌을 벌이는 그 어떤 결과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소설의 소재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0: Shiroshevsky traveled through Korea for just two short months. Yet he left behind two remarkable books about the country. Even after returning to Poland, and even after his homeland gained independence in 1918, he didn't forget the nation of Korea.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K-POP FOR PLANET은 전 세계 K-POP 팬들과 함께 기호 행동을 벌이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죽은 지구에 K-POP은 없다라는 저희 캐치프레이즈처럼 죽은 지구에는 기업도 없고 소비자도 없잖아요. 1.5도씨의 그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한 배에 탄 운명 공동체로서 안전한 지구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일상들을 영위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탄소 배출 저감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K-POP for Planet 창립자 김혜경 디렉터입니다.

0: K-POP을 정말 정말 좋아하던 K-POP 1세대 팬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학창시절 때 어떻게 보면 입시 위주의 교육 현장 안에서 저의 K-POP이 유일한 해방구였던 것 같아요. 사회에 나와서는 나의 취미생활과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뭔가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은 사실 하지 못했었어요. 흔히 덕업일치라고 하죠. 그게 이제 실현되는 데까지 한 20년은 걸린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사회생활을 그 신문사 기자로 시작했고요. 2011년도에 그 동일본 대지진을 취재하러 가게 되면서 뭔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갈 때만 해도 그냥 지진, 그다음에 쓰나미 이 정도의 그 자연재해 현장으로만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더 무서운 게 원자원 사고였더라고요. 그때부터 깨끗하고 또 안전하고 민주적인 에너지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요. 이후에는 쭉 환경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20년도에 인도네시아의 대학생인 누룰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사실 K-POP 플래닛의 구상이 시작되었는데요.
1: I have been interested in Korean culture for a very long time. I fell in love with K-POP. When I met Haekyung to talk about the climate crisis, what went through my mind is that there's so many people like us, like me, the one that enjoy Korean culture, but also want to do bigger with the climate actions with the K-pop fans.
0: So when I met Haekyung, 이미 K-pop 팬들이 이제 기후 행동을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아무도 그들을 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좋아하는 가수의 이름으로 숲을 조성하는 일은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 너무나 유명한 문화이고요. 열대 우림을 파괴하는 그 기업의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해시태그 운동 같은 게 벌어지기도 했었고, 기후 위기로 인해서 뭔가 자연 재해가 더 심각하게 피해를 입은 그런 커뮤니티에 자발적으로 이제 모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든 활동들이 K-POP 팬들의 주도로 벌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영감을 받고 이 누룰이라는 친구와 함께 우리 K-POP 팬들이 정말 잘하고 있는 활동들을 같이 알려보자. 그리고 K-POP 팬들이 이러한 그러니까 행동을 같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기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지구에 케이팝은 없다는 말 그대로 죽은 지구에 케이팝을 즐길 수가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이 문화를 더 오랫동안 건강한 지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자 라는 취지의 캠페인이에요. 케이팝 산업 안에서 좀 환경적으로 바꾸어야 될 어떤 요소들을 엔터사들도 나서서 같이 바꿔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는 왜 다들 실물 음반으로 뭔가 음악을 듣지 않잖아요, 보통.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으로 음악을 많이 즐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K-POP 앨범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엔터사들이 이제 더 많은 앨범을 판매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앨범 안에 그 랜덤 포토카드라는 것을 넣는다든지 내용물은 다 같은데 커버만 다 바꾼 그런 앨범을 판매해서 사실상 여러 장을 소장하고 싶게 만든다든지 이 문제는 사실 K-POP 팬들 사이에서는 계속 바꿔야 되는 관행이다라는 이제 문제식은 있었어요. 그래서 K-POP 플래닛이 우리가 좀 나서서 같이 팬들과 바꿔보자. 안 쓴 앨범을 기부받기로 했거든요. 2주 만에 8,000장이 모였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창고가 가득 찼고 막 주말마다 활동가들이랑 모여서 이제 엔터사별로 다 정리를 해서 이것을 이제 다시 엔터사로 돌려보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생산자인 엔터사들이 이 폐기물 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이제 생각이었고요.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엔터사들이 그래도 조금 더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앨범을 만들기 시작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BTS의 멤버이기도 한 J-HOPE이 아예 실물 음반이 없는 그 QR코드 디지털 앨범을 냈고요. K-POP 탄소 헌터스라는 캠페인인데요. 이름에서도 좀 느껴지듯이 이제 K-POP 데몬 헌터스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요. 이게 음악 산업에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사실은 라이브 공연입니다. 2007년도 영국 기준으로 했었을 때 라이브 공연, 그러니까 콘서트 분야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음악 산업 전체 73%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음악 산업을 깨끗하게 하려면 콘서트를 반드시 저탄소, 그러니까 최대한 탄소를 줄이는 형태의 콘서트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었는데 그 이후에 뭐 전부 저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엔터사들에서 ESG 리포트를 다 내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JYP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이제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돌리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들의 가장 큰 이해 관계자가 팬들인 거잖아요. 그런 팬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전달했기 때문에 엔터사들도 변화하는데 저희가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패션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그 탄소 배출의 한 3%에서 많게는 8%까지 차지하는 그런 탄소 다배출 산업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특히나 저희가 주목했었던 거는 명품 브랜드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이 K-POP 아이돌들을 앰버서더로 이제 활용해서 이제 막 자기들의 이제 브랜딩을 또 하고 명품은 굉장히 비싼데 그만큼의 가치를 할 것인가? 그 프리미엄이 정말 있는가? 기후 문제에서는 그들은 정말 그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을까 저희가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흥행 보증 수표였던 블랙핑크가 앰버서더를 하고 있는 명품들을 대표적으로 좀 들여다봤습니다. 블랙핑크를 골랐던 이유는 뭐 그 당시에 인기도 있었지만 2021년도에 있었던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에서 그들이 앰버서더를 했었거든요. 좀 더 이제 기후 전문적인 리서치를 하는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해서 그들의 이제 데이터를 살펴본 결과 실망스럽게도 탄소 배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블랙핑크의 팬들과 함께 연대를 해서 K-POP 팬들의 아주 대표적인 문화죠. 시위 트럭을 이제 기업 앞에다가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우린 더 깨끗한 에너지를 원합니다. 기업과 소통하려고 노력한 결과 그중에 이제 구찌와 생로랑을 가지고 있는 캐링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서 연락이 왔어요. 직접 좀 대화하자.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를 0% 사용하고 있었는데 저희의 캠페인 이후에 작년에 이제 44%까지 달성을 했고 저희는 100%가 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팬들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만나요. 그래서 오늘 어떤 기후 뉴스가 있었어? 그 다음에 아이돌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것을 좀 서로 자연스럽게 공유를 하고요. 이제 기업들이 좀 숨겨진 진실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같이 하기도 하고요.
2: 초창기 때부터 쭉 하고 있고 K-POP 팬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모으고 산업계에 전달해서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아 정말로 K-POP 팬덤들이 이러한 힘이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라고 실감하면서 매일매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K-POP 팬이라고 하면 기후행동, 기후정의라는 단어가 저절로 연상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또 저의 하나의 목표인데요.
1: It felt like sometimes we can become unheard in the climate community. So having K-POP for Planet as a platform, it's like finding a home and also a safe place to communicate further. So that's what we are also hoping K-POP for Planet can be for people like me.
0: 누구든지 이제 기업과 그리고 정부의 어떤 좀 성실한 기후 약속 이행을 하는데 나도 힘을 보태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시고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어가게 하는 힘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소소한 일상에 연결해서 저는 삶이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기후위기라는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래서 그러한 일상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제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공장을 많이 먹었지만
1: 한겨울에
0: 공기 습도네 점심에다 그거요 쌀이 작으니까 밥도 끝나면 늘려 먹는 거 그거 넣고 물 붓고 그냥 뭐 시래기 넣고 김치 넣고 많이 넣게 불잖아
2: 밥에 나오면 방초를 넣고 수제비 떠넣고 김치 넣고 감자 넣고
3: 별빌 농사 많이 했어 고구마도 넣었어 옛날에 뚝뚝뚝뚝 썰어
4: 그건 너무 약간요 저 좁쌀 넣고 시래기만 넣고 그거 안 했어
5: 아우기팔이 있으면 아우기팔이 좀 떠넣고 이렇게 끓이면 괜찮더라고
4: 수제비 떠넣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나 잔치하고 남았다고 옛날 틀국수 틀고 했잖아 그게 이런 옛날 고깃장을 하나 남았더라고 국수를 조금씩 넣더라고 그것도 괜찮더라고
0: 나는 산지에서 클 때는 별로 안 먹었어요 시댁에 와서 못 먹었어 그때는 먹고 살만해서 이렇게 죽을 안 끓여 먹었어 남자가 열이고 여자는 허기마고 나가는데 포만 벽덩어리 다 먹고 우리 밥도 없어 포 넣는데 다 주워 다 먹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죽어 엄청 끓였어 아이고 거짓말 그런 건 안 했어
6: 시집 와서 먹어봤어요 10월달까지 버리밥만 해 먹었어 우리는 무조건 지사 아니고는 쌀밥은 못 먹어봤어요
0: 왜? 해먹는 사람은 해먹지 우리 집에는 그냥 살만 해서 죽을 그렇게 안 끓여 먹었어
5: 저는 많이 먹었어요 딸하고 우리 사람 섞어가지고 밥 세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섞어가 고기만 넣고 이제 끓여나 끓여가지고 식잖아요 이제 죽을 갖다가 한 그릇 끓여가지고 밥그릇 위에 덮어가지고 이걸로 푹 씌워놨다가 그거 이제 학교 갔다 오면 그걸 먹으라고 주고 그랬어요 친정엄마
4: 김치하고 쌀 저기 밥이죠 밥 아니면 쌀국 끓여대고
0: 그때는 이 고춧가루 버물버물 해가지고 물겁게 가지고 배추 절여서 넣고 꾹 짜가지고 넣고 그랬지 지금 많이 밥에는 게 없잖아
5: 인도서 건져내고 그래서 문제
4: 그래도 맛있었어 그때
5: 안 빨개져요 허였어
0: 빨간 게 없어
5: 죽이 허였어요 나물을 넣고
4: 나물 죽 그런 거지 뭐 박정희 대통령 중에
0: 통일배수알 나와가지고 그때 쌀을 흔하게 먹었잖아
4: 그때부터 쌀은 안 돼요
0: 객식을 그렇게 안 끓였지
5: 난 작년 겨울
4: 여기서 잘 끓여서 다르지 고구마를 썩히는 사람 편집하고 그냥 감자
0: 넣고 한 사람 뭐
4: 그냥 끓이는 사람 뭐 다 다 넣어
6: 콩나물
4: 콩나물 있을 땐 좀 넣고 없을 때는 그냥 끓이고
5: 일단은 시래기 넣고
4: 밀가루 끓이지
0: 호박잎도 넣고
4: 달라진 거 없어 맨날 그런 죽이지
5: 지금은 이제
4: 아니야
5: 입맛이 그리워서 우리도 가끔 집에서 해먹거든요 신랑이 이제 밥 해먹기 싫고 좀 귀찮다 그러면
4: 어쩌다 해먹고
5: 객식이 저기 뭐 김치죽 끓일까 이러면
4: 여기서 살
5: 그냥 끓여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0: 와선 있어 끓여 먹어도 지금
4: 소화도 잘 되지
0: 소화도 잘 돼요
5: 김치죽 갱식이입니다. 김치 갱식이. 왜 갱식이죽이라고 그랬지? 그건 갱식이라고 하지. 갱식이. 그냥 눈짐작으로 그냥 손대중 눈대중으로 하는 식으로 그냥 아 이 정도 넣으면은 간이 맞겠다. 뭐 이걸 넣으면은 더 맛이 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뭐 지금처럼 뭐 뭐가 한 수저 몇 그람 막 이런 식으로는. 저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게.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어렵지 않고. 집에 냉장고 열면 뭐든지 다 이제 뭐 아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잖아요, 반찬들이. 나물 아무거나.

해도막 내도 막 이렇게 크게 썰어 넣어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끓입니다. 들기름을 먼저 김치를 볶다가 이렇게 끓이면은 더 구수한 맛이 납니다.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돼요. 딴거안 넣고 김치하고 밥만 넣고 끓여도, 간장 좀 넣고 이렇게 간 맞춰서 끓이면 그것도 맛이 괜찮습니다. 수제비 할걸 밀가루 반죽을 해놔야 되겠죠. 저희는 다 이렇게 손으로 떠서 넣어서 했어요. 우리 어머님, 우리 친정엄마도 그렇고 시어머님도 그렇고 손으로 이렇게 떠서 하는 수제비가 더 쫀득하고 더 질긴감이 더 있어. 이게 더 수저로 떠놓는 거는 좀 허물한데 이렇게 손으로 떠놓으면 더 쫀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잠기게 그냥 고구마는 생긴 대로 아무렇게나 썰으면 돼요. 네 조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김치가 좀 크기가 있으니까 너무 저기 간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쫑쫑 썰는 것보다는 약간 크게 이렇게 썰어주는 게 좋습니다. 센 불로 놓고 약간 이제 냄비가 좀 달궈진 다음에 들기름을 두를 거예요.

아까 저 약간 약불을 저 중불로 해놨다가 다시 센불로 놓고 이제 끓여. 먼저 고구마 넣고 밥 넣고 끓이다가 수제비 떠 넣고 그다음에 콩나물을 넣을 거예요.

밥을 퍼지는 걸 생각하고 또 수제비도 떠넣어야 되니까 물 양이 그냥 흥건할 정도로 넣어야 되죠. 밥알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물로 반죽을 밀어서. 물가루가 한 익어갈 때쯤? 이거 달라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젖어 주는 거예요. 이때. 다된 기준은 고구마가 익은 걸로 봐야겠죠. 이게 조선 간장이라 한세 주저 정도 넣을게요. 그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끓였어요. 방하고 부엌 사이에 요거만한 그 쪽문이 있었어요. 쪽문으로 이제 쟁반에다가 하든지 상에 조금 작은 상에다 하든지 이렇게 쪽문으로 들이주면 안에서 받아서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쪽 상 하나 놓고 이쪽에 상 하나 놓고 여자들은 이쪽에 남자들은 이쪽에 어차피 뭐못 먹어서 이 죽을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이제 더 먹고 싶은 사람은 더 달라고 해도 안 좋죠. 양이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 국거릇, 이 밥그릇은 그릇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 그릇만 먹어도 순간은 배가 불렀지. 쉽게 배가 꺼져서 그렇지 반찬이 없죠, 이거. 그냥 이것만 먹고. 근데 그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맛있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원래도 음식을 제가 좀 관심이 많고 생활 개선의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요 근방에 사시는 그분이 향토 음식 연구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들어가기도 힘들다. 자꾸 그렇게 자랑을 하고 막 이러는데 마침 그때 이제 보은업의 회장님 하시던 분이 기회가 됐으니까 들어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 쌀을 활용한 음식을 하기는 많이 했는데 경시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다 아는 음식이다 보니 될수 있으면 좀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 하니까 너무 흔한 음식이지 말하자. 좀 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한 번쯤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거의 다뭐그그 회원들이 연세들이 있으니까. 다 얘기하면 아마 아시는 음식일 거예요. 그거는 뭐저 중학교 때 끓여봤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난했어요 집이. 그래서 엄마가 나가서 돈을 벌었어요.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끓여봤죠. 우리 시대는 시집 오면 어머님이 밥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밥을 드려야 됐잖아요. 이렇게 죽을 끓이면 이제 어머님 김치죽 끓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 이제 어머님 좋다고 말씀하시면 이제 와서 그대로 주시는 것이 예, 이거는 뭘 넣어라. 여기는 뭐 이런 걸 넣는다. 뭐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이제 저는 이제 옛날 방식으로 하니까 고구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어머님이 거기다가 콩나물도 좀 넣고 이렇게 수제비도 떠놓고 하면 더 맛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셔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가진 거죠. 예. 이제 어르신이 주로 끓이시죠. 맛있다고 하고, 이제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고, 이제 옛날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었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마음이 아프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먹으면서 막 땀이 나잖아요.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보양식을 한 그릇 먹는 것 같은 기분?

농가수는 우리 연합회에 등록된 농가수가 1,300명 이렇게 되고, 이제 또 등록이 안된 농가까지 포함하면 1,600명 정도 이렇게 돼요. 옛날에는 뭐 제사나 하치내고 뭐 약재나 쓰고 이랬잖아요. 말려서. 대한민국 최초로 대출을 과일화 한 데가 보은이에요. 과일화 한 지는 얼마 안 돼요. 한 20년?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1년에서 2년 이렇게 해서 먹어보니까 이게 맛이, 이게 상상외로 이 새로운 맛이잖아. 세계에서 이런 맛을 본 적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대추 맛을. 거기에 빠졌죠? 심는 거서부터 이, 뭐, 이 이제 비가림 시설 등등 해서 편의 장비라고 그래서 뭐 선별기, 건조기, 또 저온저장고 등등 뭐 운반차, 이게 다80% 지원을 해줬어. 대한민국의 농사, 농수산물 중에 유일하게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건 대추야. 대추 하나밖에 없어. 여기는 도매시장도 안 나가고, 중개상도 못 대들고, 순수히 내가 확보한 고객하고 직거래를 하고, 남으면 산림조합에, 연합회 갖다 줘. 이게 납품하는 거야. 이제 파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뭐 즙자죠 뭐즙 대추즙 필요 뭐 회복이니 뭐 뭐니 뭐 면역력이니 어쩌니 이런 거는 모르는데 그잠못 자는 거 있잖아요 불면증 이게 최고예요 불면증 좀잠못 자시는 분들 한번 잡숴보시라고 그래 진짜 이건 거기에는 끝이요 불면증에는 진짜 좋아요.

대추곰이라고 합니다. 고다, 다리다, 그 다음에 오래 끓이다. 뭐 이런 종류의 음식들을 우리가 곤다.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한 것 같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곤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줄임말인 것 같아요. 곰. 대추만 다리는 푹 고는 시간만 해도 4시간, 5시간 정도 해서 다 다리고 나서 고고 나서 이제 걸러내고 다시 죽을 끓이고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굉장히 오래 끓이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 밭하고 논 사이에 대추나무들이 하나씩 있었고 나무 하나에서 나오는 대추는 한정이 돼 있고 사실 겨울 되면 먹을 거는 많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주 작물로 재배는 하지는 않지만 어떤 밭이나 한 옆이나 뭐 어떤 그 짜투리 땅에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재료들 남는 재료들 그렇다고 수확량이 많은 것도 아닌 그런 재료들을 모아가지고 양을 불리는 데 사용했던 것 같아요. 얘를 요만한 양을 우리가 앉아서 먹게 되면 한 2, 3일이면 먹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불려서 큰 솥에다가 끓여놓게 되면은 끼니로 먹을 수 있는 거죠. 간식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거를 푹 과가지고 오랫동안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추가 살찌게 하는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가을 넘어갔을 때 풍족함이 지나고 나면 그런 찰나에 있는 기타 재료들 가지고 좀 영향을 주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어머님들의 지혜. 얼마 전에 어느 마을에 갔는데 한 70 전후 되신 어르신, 남자 어르신은 어렸을 때 이거 먹었던 기억이 제일 많대요. 대추곰. 그래서 엄마가 끓여주셨는데 이런 좋은 대추는 엄마가 다 시장에 내다 팔고 나머지 이렇게 못생긴 대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못생긴 대추들이 또 쪼글쪼글하고 작아서 그냥 먹기도 사실 힘들어요. 그 대추를 끓여서 거기 하고 뭐 쌀가루, 찹쌀가루가 됐던 맵쌀가루가 돼서 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끼니로 먹었던 기억이 있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드셨던 것 같아요. 이게 산악지대다 보니까 화전민이어도 그 사이사이에 논농사들은 조금씩 지셨던 것 같고 그런 밭둑이나 논둑에 여러 가지 뭐 콩이든 조가 됐든 여러 가지들 또 옥수수가 됐든 심어서 얘네들 이 작물들이랑 같이 섞어서 끓여서 드셨던 것 같아요. 문헌에는 뭐 대추죽 정도로 많이 나와 있고 곰이라는 거는 대추죽보다는 대추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음식이 훨씬 더 정성이 들어간 음식이고 오랫동안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들어가 있고 이래서 이런 음식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요. 빨갛게 익은 건대추 당도가 달라요. 끓였을 때 당도가 다르고 생대추는 보통 그 풋내가 난다고 그래서 끓이는 음식으로는 잘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찹쌀 가루를 많이 쓰기도 하고 맵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콩가루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청차조라고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매조에 가깝고요. 저희는 10시간 이상 불려가지고 사용합니다. 대추를 소금물에 이제 씻을 거예요. 대추가 오랫동안 이제 끓이는데 그냥 끓이면 덜 우러나요. 그래서 그냥 칼집만 넣을 거고 그 상태로 그대로 끓여가지고 같이 걸러낼 거예요. 씨를 나중에.

한 5분 정도 이렇게 담가 놨다가 물로다가 한 두세 번더 헹궈서 그다음에 칼집 넣으면 돼요. 이 대추굽은 오래 끓이다 보니까 물량을 좀 많이 잡아요. 5배. 5~6배. 4시간을. 그러니까 끓기 시작하면 이제 중약불로 줄여요.

시작할 때는 센 불로 끓이는데 얘가 바글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요. 중불에서 반 정도 잦아들 때까지 끓이실 거예요. 이렇게 잡았을 때 완전히 뭉그러질 때.

0: Vete.
1: 원물을 넣고
2: 청차도 먼저 넣고 끓일 거예요. 끓이다가 뻑뻑해지면 훈물을 계속 넣어가면서 쳐가면서 이렇게 끓일 거예요.

대추를 너무 오래 다리면은 쓴맛이 나요. 반드시 불려줘야 돼요. 불린 차주가 익었을 때 찹쌀 가루를 넣으면은 농도가 또 맞아져요. 그래서 너무 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저는 충북 청주. 2009년도에 귀농을 생각을 하면서 쭉 다니다가 이제 이곳이 들어와서 크게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요 자리에 가 마침 저하고 인연이 된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떤 일로 이제 술을 조금 배우게 됐어요. 근데 술이 물하고 우리의 그 누룩이라는 거, 그다음에 뭐 쌀을 쪄가지고 세 개를 섞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그게 너무 저는 뭐 머리가 뚜껑이 확 날아갈 정도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술이 됐지? 어떻게 이게 알코올이 생겼지? 이제 그때 관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술을 받쳐줄 수 있는 음식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3년도 향통죽 연구회에 이제 그 회장을 맡으면서 저희 대추 축제 때 저희가 밥하고 그다음에 부침개 요거를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일정 시간 동안 판매를 했습니다. 우리 강사를 좀 자체적으로 육성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강사 육성을 하고 있고 판매가 가능한 음식들을 선정을 해서 제가 1차 전수 교육을 했고 장애인 가족센터라는 곳에 이제 장애인 분들과 이제 디저트 관련 음식을 진행을 했어요. 농진청에서 그 전국의 농가 맛집이라는 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2014년도 농가 맛집 선정되고 이제 여기에 판매할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보은의 특성이 대추가 더잘 맞아서 저희가 한 1, 2년 정도 있다가 그냥 다 대추죽으로 그다음에 이제 대추곰은 그때 전수 받아서 기술센터에 있는 레시피 그다음에 그때 음식을 전수해 주시는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하고 이렇게 같이 나간 거예요. 대추 죽만 쓰기에는 너무 밋밋하고 뭔가 이제 다른 식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데 이제 그게 차조가 있었죠.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있으면 제가 먹거든요. 전수는 못하고 있고요. 다른 분들이 사업 확보를 누가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뭐 레시피나 이런 건 공유할 생각이긴 해요. 그냥 인생 같아요. 인생.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다려야 되고 또그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살아서 뒤돌아봤을 때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대추 곰이 그래요.
1: 코리아 이니셔티브. The future is already in motion. Intelligence redesigns reality. Life expands beyond limits. Culture moves the world. Our vision reaches into the infinite. Together, we will go even further. The K Initiative.

0: 넓다. 팔랑개비라 비상 전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창 받아라.
1: 안녕하세요. 박성환 명창의 적벽과 완창 공연의 진행을 맡은 정병헌입니다. 이 박성환 명창은 이미 끊겼다고 생각하는 중고째 이 소리를 정광수 선생님께서 약간 배우시고,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동백 선생이 남겨놓은 테이프 이런 것들을 혼자 이어가셔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중고째 적벽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한 7번 정도를 완창을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소리를 들려주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렇게 와주신 청중 관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약 1700여 년 정도입니까? 그 전에 이 해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왕호천축국전을 썼는데, 그분은 신라 사람인데 당나라에 유학을 갔었죠. 불교 승려입니다. 거기에서 인도를 여행한 경험을 쓴 것이 왕호천축국전인데 다시 신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썼던 왕호천축국전이 2015년입니까? 2010여 년 정도, 이때 처음으로 우리 한국에 왔었습니다. 이것이 와서 잠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딱 한 페이지 펼쳐놓고 그 부분만 보게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불빛이 비치고 있는데 1700여 년 전에 썼다는 그 글씨가 지금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딱 보이는데, 아, 이것이 명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되었다고 해서 명품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것, 이게 명품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1950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70-80년 된 이 소리가 지금도, 아, 바로 옆에서 부르는 소리, 바로 우리의 생활 속에 나오는 소리 같다, 이런 이유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명품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박성환 선생은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 영리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창극단에서도 수많은 작품들 이 대본을 쓰고, 수군가 같은 경우 독일 사람에 이 와서 연출을 했는데 그것도 대본을 썼고, 그래서 상당히 창극단에서도 잘 나가는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그만두고 지금 적벽가를 잇겠다고 나온 걸 보니까, 이 영리한 사람이 아마 잇는다고 보니까 상당히 장래가 촉망된다, 또 장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하면 제1호 고법 보유자였죠. 김명환 선생의 북을 박오영, 박근영이 이어받았고, 그걸 이어받은 분이 서영석 선생입니다. 순천 팔마전국 고수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 대전 무형문화재 판소리 고법 이수자입니다. 지금은 거의 이 중고째 고법을 전담하는 그런 고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분 모시겠습니다.
2: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뭘 뽐낸다기보다는 내 공부하는 시간을

보거나 이놈의 백발을 어찌 막아볼까. 한 손에는 뭉치 들고 또 한 손엔 철퇴 들어 밀고 치고 앞머리 격투를 허여도 무정 세월을 어쩌겄나. 한던 몽이 아닐런가 어느새 이런가. 안으로 들어가면 아내조차 상관없고 서서히 무용진. 밖으로 나가면 아이들

허리 기운 좋고 힘이 있을 적에 요만큼 저만큼 커들렁거리고 놀아. 천하 대세가 분구 비라비오 합구 빌분이 성탄 선생의 만고 황론이라. 황건적 파적안민 중흥지주 탁군에서 일어나니 탁록 정우 후손 자호는 현덕이라. 탁군의 장비와 하동의 관운장과 더불어 도원에서 결의하여 상보 국가하고 한 백성 허기로 경륜지사 만나를제 와룡 선생 높은 이름 서원직의 천거로다. 북풍설한 추운 겨울 첫 번째 찾아가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제 남양 융중 일대 고강 산불고이 수려하고 숲을 심히 증청이라. 지불광이 평탄하고 인불 다이 무성이라. 뭔 말인가 싶어서 그래 너 그렇게 하면 내가 두고 보자고 그냥 나도 몰라 뭔 말인지.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초합에 있는 말이라는데 예 유비 관우 장비가 이제 무장으로서 서로 도원결의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잡아보자. 요새 그런 놈들 많대. 잡아보자 해가지고 역사도 막 바꿔버리려고 하고 그런 놈들이 딱 나서가지고 할 적이 이게 무장들이지 머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 책사를 구하러 가는 공명선생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유관장 사민이 세 번째 찾아가서 가만히 바라보니 표현한 소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거늘 공명 선생님과 반기었더니 셋째 아우 균일하라 서간을 써 맡겨놓고 돌아온 후에 세 번째 찾아갈 때

봉자 나오거늘 선생님께 없이냐 통자 대활 어제야 도사나와 낙잘 희롱타 초당에 춘석이 퍼 계시나이다. 오 그러면 아직 고치 말라. 현덕이 팔짱을 끼고 계하에 오랫동안 섰을 적에 액덕 송지런 흡한지라 곧 있는 부릅도 먹은 팔지고도 고성 대지랄 아 우리 가가는 금지역에비라 야인 전부 청한다를 부르고 삼과 철어지고 커를 철어듯 거만을 부려 저놈의 초당을 패 어찌르고 한 그럼지 불을 싸사바 싸찌르면 공명이 제도가 있다니 참자더니 가수인지 안 좋나 누웠나 죽나 사라져라 깨라 부리라.

여기 이 만류한다. 현재야 현재야 아우는 그림 할라. 비성인즉 미성야라. 춘추적 재완공도 동관야인 보랴하고 다섯 번 찾아갔다 한 번 계곡 보아 있고 추문왕도 강태공을 지성으로 보았으니 우리도 지성

을피를 다한 후에 동자다려 물으시되 밖에 속객이 오셨느냐? 동자 대활 전일 왔던 유황숙이 세 번째 대유하여 산일이 반사가 되었사옵니다. 오 그럼 어찌 진작 고치 아니하였던고? 공명!

진정타 현덕을 영접하야 당해 올라 예필과 정후에 공명이 눈을 들어오셔 언덕을 살펴보니 면역화록이요 차고기하야 순약 도지어고 수가스리라 어머 홍포에 토리하시오.

군주 유학지중 결승 졸리지에 할 사람 언덕아라 두 분이라. 그나마 부채를 펴쓴 게 끝났네입니다 했지? 내가 다 알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그때요 현덕이 공명전에 지성으로 하는 말이 이때 현

선생의 급한 일은 들어온 지 오래오니 경천 위지 치대와 안방 보국지 힘으로 어린다를 후하소서 국 잘 친다. 공명이 그제야 체업하고 천단한 제주를 버리시지 아니하면 견마지공을 다하야 대사 성공하옵시다. 현덕이 반기 듣고 운장 익덕을 청하여 예달을 갖춘지라. 이 사람은 내 둘자우 운장이요 이 사람은 내 셋자우 익덕이옵니다. 공명의 눈을 들어 살펴보니 빈주진 동남의 아름답기 그지없다. 아우균을 불러 예 균아 유관장 사민이 날 같은 천사를 대접고저 포수속백 물색으로 삼고초려 지극하니 지은을 난망이라. 이 몸은 허락하나 후원 뜰 매화를 버리지 말며 공성 신퇴날을 기다려라. 예, 형장께서는 대사 성공하옵시고 수위 환가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요 공명 선생 현덕과 한 가지로 신야에 내려오니 병불만천이요 장불 과시빌러라. 조고 말아나구 땅에 태우구로 용실러고 천하사를 의론할지 침식을 같이오고 날이 맞도록 서로 의론하니 마음이 환출더라. 그때 운장 익덕이왈 이래 이까지 아니하며 공명은 나이 어린지라 진실한 제주 증언이 없거나 형장은 너무 객과의 대접범이 불가한 줄로 하려 현덕이 대

일일은 현덕이 공명이 현덕께 고하되 현주께서는 군사가 수천 원에 넘지 않사오니 빨리 군사를 초모하소서. 공명이 시시로 진법을 결연시켜 적군을 격당시킬 적에 현덕이 백성 삼천인을 뽑거늘 공명이 스스로 진법을 결연시키더니 호련히 보아되 이제 조조군사 하우돈 우금으로 하여금 10만 명이 지쳐온다 허거늘 운장 익덕이 나의 영을 아니 들을 것 같사오니 칼과 인을 빌리소서. 요런 말은 알아들으시지요? 칼은 칼이고 인은 뭐요? 인 사람인? 아이고 그런 게 하나만 알면 안 돼야 도장인 그런 게 공명이 익덕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가 나이가 많아요? 공명이 훨씬 어려요. 그리고 익덕이나 운장이나 유비는 나이가 많아. 그런 게 그 책 사라고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 저 학생처럼 이쁘기만 하고 싸움은 못 할 것 같거든? 그런 게 저런 말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하고 운장과 익덕이 늘 경계하고 좀 걱정을 했어요. 인정을 안 했어. 그 대목이요. 그러니까 공명이 가만히 보니 하우돈 우금 시켜가지고 조조가 한 10만 병이 탁 기습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뒤 내가 이렇게 하자 하고 사령관 역할을 하려면 운장이나 익덕이 말을 안 들을 것 같거든. 어린 놈이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어린 놈이 그런 게 그러니까 그 유비가 그때 제일 대장 아니요? 그 유비의 권한을 상징하는 유비의 그 도장하고 유비의 그 예, 지휘하는 칼 그 칼을 공명이 딱 주는 것은 신표요 신표. 내가 이렇게 위임한다 위임장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덕이 그 말을 듣고 칼과 인을 공명에게 붙인 후에 이런 공명이 장대 올라 제장을 분발할 때 방망번 있어 이름이 여산이오 보편에서 불있어 이름이 얼림이라 운장은 전군을 권하여 단단히 매복이었다 적병이 지내대 양 저는 죄 있을 테니 남편 부리러 남을 모아 항망성 향하야 양초에다 불을 놓아 전군은 선봉을 주변에대야 적장을 유인하라 주공은 일군을 거나리고 뒤를 처봉하소서. 운장 익덕이 우서가로되 우리는 적군을 막거니와 그대는 진 속에 있고자 하느냐 공명이 호령하되 칼과 인이 있거든 이령자 차버리라 병력같 드노통 소리 이함이 상을 살갑구나 현도 이김이야 나야 운주 유학지중 결승 전례지혜를 듣지 못하였느냐 두아우는 영을 어기지 말라. 그때 운장 익덕은 공명의 도락을 모르고 영을 들으나 의혹하더라. 그때 하우돈 우금이 10만 병을 이끌고 방망패이르니 현덕의 진이 있거늘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라고 하였겄다. 뭔 말인지 알지요? 알아? 알아? 견 양을 몰아다 맹호를 치미래야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겨. 우리 학생 오늘 잘못 걸렸다. 그게 뭔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없다 네가 다 해갖고 일로 와 나랑 자리 바꾸자 맹호를 치밀하고 일렀겄다. 이때 마참 조군이 말을 놓아 달려들어 서로 맞아 싸워 두합의 거지 태하야 조군이다 꼬랄 돈 키어이 쫓기로 제처거니 후금과 이자니와 적군을 흡수히 여기면 대헌다 허니 이 길이 좁고 갈수록과 수목이 종잡은 니 만일 불러치면 어찌하리요

한편을 바라보니 미방 미축이 작은 수레를 옹이하여 오거늘 운장 익덕이 그하에 배복을 하는지라 그 수레에서 공명선생이 선뜻 나려 현덕께 고하되 이제 조조군사 크게 일으켜오리이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구하여 걷다. 각설 하러니께 저기 옛날에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각설 이거 아시죠? 각설하고 옛날 고소설이나 이거 보면 그냥 근대 소설도 각설하고 다른 장면을 휙 건너뛰지. 여기 옛날 수법인데 다른 창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중고체 창본에는 그런 말이 나오대요. 좀 구식인 구식인개벼 구식은 구식이요. 각설 각설 각설 그렇지. 각설은 각설이가 생각나네. 각설 돈이 돌아가 공명의 화공에 패한 말을 조조에게 고하여 걷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오십 번 명을 일으켜 방망하러 나올 적에 내고 함성은 천지 진동하고 도창 건국은 일원을 희롱터라 유한미 장호원이라. 그때여 건한 13년 7월 일내라 현덕은 번성으로 갔다 허건을 성에 들어가 가만히 쉬랴 허건을 저경 10분에 방풍이 되자 선한문으로 부리라 화강이 충창 화성이 우르르르 천지가 자우 벗소리 뿡 조인이 거불레야 중장을 다리고 동물으로 달아 날때 도래군사 짓밟혀 죽는 자 부비기수라 비방유봉이 중돌하야 그때서

그때 마침 미방이 나체 두어 살을 맞고 오며 말 조자룡이 반하야 조조영체로 가더이다. 현덕이 말 조자룡은 나의 옛벗이라 반할 리 있으리요. 익덕 듣고 대질왈 진실 정탐하야 반한 게 적시라면 그저 두지 않으리라. 현덕이 왈 아우는 공연한 의심하지 말라. 전일 너의 둘째 형이 안양 문추 배던 일을 어찌 생각지 못하는고. 자룡이 이번 간 일은 반드시 사고 있으며 결단코 나를 배반치 아니하리라.

진토록 대진어다 장판파다다르니 익덕이 창을 들고 고상에서 크게 불러 자룡아 너는 어찌 우리 가가를 배반노느뇨 나는 조모와 소조이를 찾느라고 나 구하였고 날 반한다 허느뇨 주공이 어디 계시더니까 저는 멀지 않게 계시노라 비축을 나려는 한 강부인을 모시고 먼저 가면 나는 미부인과 소주인을 찾아가노라 부탁하고 떠나 한 곳을 다다르니 뜻밖의 일포군이 일어난다 자룡어 복맹을 홍이같이 달려들어 하운 머리를 땡기렁매어 마에 떨어치니 돌아보니 소의 종자고 나만 다닌 분이로다 끝밖에 어떤 사람 소리쳐 외는 말이 비우니 아두를 안고 왼편에 장을 맞아 부러진 놈 밑에서 우더니다 자룡이 말 듣고 창왕군주히 쫓아가니 미부인이 앉아 울음을 우니 정신없이 바삐 내려 배보가니 부인이 이른 말씀 접이사라 장군을 만나면 아두의 명목이라 하라건대 장군께서는 이 아해를 보호하여 저희 부친 얼굴이나 보게 하소서 죽어 원이 없건나이다 저는 듣부탁하고 아들을 자룡에게 맡기고 새암에 꼬꾸러

맑게 올라 살같이 행할 즈음에 이런 대정이라서 길을 막는구나. 이 누나가 장합이라 시비함에 싸울 마음이 없어 자룡이 났다. 토굴에 빠짐에 용매 있을 망정 토굴에 빠졌으니 어찌 못 피어단 말고 허저 장갑이 창을 들어 급히 찌리려고 하더니 한 줄기 홍광이 토굴로 쫓아 일매 말이

지내가니 현덕은 충일으로 더불어 나무 아래 선던지라 자룡이 말 깨내려 복지 채우보니 현덕 또한 울며 왈 서로 사람 만난 것을 기꺼우더라 운이 천식하고 말을 허되 개우고 담을 밀쳐덮고 공자만 품었더니 능히

아는지라. 운이 대야 쌍수로 받들어 현덕께 드리니 현덕 받아 땅에 던져 유자로 하여금 나의 이런 대장을 손상할 뻔하였노라. 자룡이 급히

그때요 운장으로는 하구를 지키고 현덕 공명은 강하로 내려갔다. 그때 송건 주유는 노숙을 보내야 공명을 청한지라. 노숙이 하구로 돌아와 그 시에 의도산 오고 공명을 상대하고 보전우사를 헌전우어 공명을 다리고 동으로 건너올 때 강동선은 조조의 격설을 보고 육군이 웃군 조조 발개체 그럴 때 노숙이는 송

하고 청이 단좌하야 공경을 영접하야 각각 성령을 통하루 장손 앉으며 아이고 잘 쳤네. 요만큼도 북한테 안 줘. 요만큼도 눈근역을 안 줘. 그저 소리가 그때 흥취대로 흘러가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어디가 시작이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지. 기지? 기지? 알아? 예, 하는구나. 예, 알아야지. 고수는 알아야지. 장소 나앉으며 공명달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진중에 누워 관중 악의와 비한다 하니 그 말씀이 오르니까 듣자 하니 현주는 형제 운 것하가 학으로 내려와 용납지 못한다 하니 관악은 용병도 그처럼 하시오. 공명이 왈 이난 풍세.

그 뜻을 알리오. 이제 동호를 와보니 군사 정하고 양식이 족하되 인군을 가나야 역적에게 창의라 하며 남의 칭송을 생각지 않고 남의 말 어찌 힘으로 한단 말이오. 황계인사 들어보면 좌중을 체결한다. 점잖은 선비를 대하여 전승지 체결하 아니 묻고 수작이 뭐래 안고. 선생은 협노소라 마옵시고 금석같이 좋은 언약 주공보고 하옵소서. 공명이 단에 올라 송건 주유를 보고 예필 후에 주유 공명단에 묻는 말이 있겄다. 선생은 조조와 수차 싸웠으니 조조의 군병 차선이 얼마나 되더니까. 예, 대강 짐작어지요. 중원 형주군 청주병 두 하면 백여만 병이 되지요. 허나 실상은 가소롭지요. 어찌 가소로하요? 예, 조조가 동작대를 짓고 강동의 교공의 딸 대교 석유 형제인데 침원화관 지용과 폐월수화지태를 동작대에 두고 즐기리라 하였으니 교녀들만 보내주었으면 백만 대병이 스스로 퇴병하오리다. 주유가 분을 내야 이놈 조조야! 곤같은 이놈 조조! 어찌리가 강동을 요구르니! 이놈아 간을 내야 이 불함을 부르리라! 아 여보 장군, 교녀는 민간 여자운데 이대지 친노하십니까? 선생은 모르시오. 대교는 장군 손백부의 주부요. 소교는 나의 처라. 막대한 이 분함을 어찌한치 처리오. 그게 웬 말씀이오. 모르옵고 황송한 말로 소란을 끼쳤사오니 죄사 무진이로소이다. 손백부의 인연 중에 말로 대교 소교를 조조주와 항복을 얻었는가? 주유가 다시 묻되 조조의 진세가 10만 군선이라 하니 여차하면 무엇으로 대적하오리까? 예, 수전에는 화살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하오면 10일 내로 화살 10만 개만 만들어주오. 예, 조망이 급하오니 3일 내로 지켰습니다. 주위가 속으로 깜짝 놀래 군중에 허언이 없으니 군령도하지 마옵소서. 예, 그리하오리다. 그대로 약속하고 제 3일 공명선생 날랜배 20척에 우군수 정대단을 좌우로 갈라실 것.

0: 저도 깜짝 놀래야 진중 허령 어디 안개 속에 철저히 도우니 우리의 안착 또 요동을 말고 서황무의 우검은 국나서 삼천군건 아리고 할로 속이로 조하라 우엽중 사면다 풍마장 아기살 무수한 그 반사를 수록이 빛발같이 살을 어찌 수었더니 속전이 한 옆으로 기울어지거를 돌려대고 활로 쏘니 배가 이내 돌아와서 살수를 세어보니 10만 5천 7백개라 주유 간담이서는 주유 관계로서 공명을 못 꺾으니 현덕을 내 동 얘기했잖아요 끄트머리 그냥 슬그머니 끝낸다고 여러분도 내킬 때 쳐버려 그냥
1: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수려한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사적지,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국립공원. 내장산 국립공원의 대표적 보물 천년고찰 백양사는 창건 당시 백암사라 불리다 고려시대 정토사로 개칭 후 조선시대에 백양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소장된 수많은 문화유산과 비자나무 숲 등의 천연기념물은 고찰의 면모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양사를 더욱 유명하게 만든 것은 바로 쌍계루입니다. 1350년 창건 이래 1377년 중건 당시 고려 말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러 최고로 추앙받던 두 인물 목은 이색과 포은 정몽주가 청수스님의 청으로 기문을 짓고 시를 지으며 널리 알려집니다. 누각의 그림자와 물빛이 위아래로 서로 비치어 참으로 볼만하다는 이색의 기문처럼 못에 어른거리는 쌍계루의 모습은 단연 압권입니다. 지금 시를 청하는 백암사 스님을 만나 붓을 잡고 끙끙거리니 글재주가 부끄럽네. 청수가 누각 세우니 그 이름 소중하고 목은 선생 기문 지으니 같이 더해지네. 노을빛 아득하니 저무는 산은 붉고 달 그림자에 배회하니 가을물은 막네. 오랫동안 인간사 시달렸으니 어느 날 소매 떨치고 그대와 오르리. 정몽주의 시에서는 쌍계루 찬사와 함께 불교와 성리학의 화합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그 정신은 종교와 이념과 시대를 넘어 이름난 문인들의 글로 이어지며 상게루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상게루의 시는 그게 정몽주의 시를 차원에 지어진 시와 경관을 찬미하는 시로 나뉘는데요. 상게루의 현판에는 그중 180여 수의 시가 걸려 있습니다. 골짜기 울창하고 나무는 뚫듯 솟았는데 산에 바람 불고 개화꽃 날리니 가을이라 어느 해에 쌍계수를 건널까 달밤에 종소리 들으며 누대에 홀로 기대네 여러 보관과 시간이 흘렀어도 누적문학의 정수로 국립공원의 문화자원이 된 쌍계루 자연과 누각과 문학이 어우러져 완성된 쌍계루의 미학이 더욱 빛나는 이유가 아닐까요?

0: What are the chances that you'll open your eyes at the same time your alarm goes off? Oh. The odds that a bird will say hello when you open a window. Is there even a probability that steam vapors will gravitate together to one spot?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baked croffle returns to its doughy state? You can find the probability of how I will arrange my breakfast and which foods I will eat. The odds that coffee and milk will not mix with each other, too. Every day, we have a variety of options to choose from. Whether I will stay in my lane, change lanes, or slow down, or speed up. These choices will trigger probabilities.
1: I have a coin in my hand. It's like this. The coin is like this. You just throw it. You just grab it. 그럼 돌고 있는 순간에 이게 앞면이 뒷면인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잡아서 보면 이제 앞면이 뒷면 나올 텐데. 그러면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동전이 돌고 있어서 얘가 앞면이 뒷면이 헷갈리는 거네.
2: 맞아, 맞아. 그 비유로 할 수가 있어. 그 돌고 있을 때가 양 상태라고 비유해 볼게. 그 앞면일지 뒷면일지 두 상태가 더해져 있다. 라고 비유를 해 볼게. 모르잖아.
1: 모르지. 이게 돌아가는 동안에 이게 모르잖아. 앞면 뒷면인지 모르지.
2: 모르잖아. 그거를 이제 중첩이라고 표현해 볼게. 빙빙 돌고 있어. 근데 내가 안 보고 있을 땐 모르겠는데 딱 봤어.
1: 돌고 있는 걸 봤어.
2: 봤어. 본다는 행위 자체가 앞면 뒷면을 결정해 버려. 아. 그러니까 측정하는 순간 결정이 된 거야. 근데 이거는 확률로 결정되겠지.
1: 확률로.
2: 나 정확하게 앞면 뒷면을 선택할 수는 없었던 거잖아. 그냥 너가 그치. 측정이라는 걸 선택했고 측정의 결과는 주어지는 거예요.
1: 이 일상생활에서는 던져서 보면 던지는 동안에 관찰을 해도 모르는데.
2: 관찰해도 모르잖아.
1: 모르는데.
2: 그냥 들고 있잖아.
1: 돌고 있지만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라
2: 아니에요.
1: 관찰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어떤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2: 만들 수 있지.
1: 관찰자가 영향을 주는 거야.
2: 관찰자 영향을 주는
1: 거야. 빛이 이렇게 쏘면은.
2: 이렇게 땅 튕겨서 빙빙 돌 때 고속 카메라 찍어. 그래서 알려고 딱 찍는 순간 앞면, 뒷면 그것도 무작위로 결정돼 버린 거야. 양자역학에 따르면 선택한다는 그 행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의 결과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어. 우리가 보통 진진사 대천명 이러잖아. 뭐하를 할 때 최선으로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야. 내가 관찰했을 때 다음번이 뭐가 나올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야.
1: 알 수 없는 거지. 아까 그랬잖아. 어떤 관측을 하면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 만들어져서 고정화돼 있잖아. 그러면은 사람도 이랬다 저랬다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2: 원칙적으로 그렇지. 내가 갑자기 여기 있다가 여기를 확 갈 수도 그러니까. 있는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런 확률은 굉장히 적지.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99.999%고 옆에 있을 확률이 0.0001%인 거야. 실제로는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낮지만 원칙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물리학에서는 어떤 게 0%다.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이건 100%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 거 없거든. 항상 그 중간이야.
1: 확률인구나.
2: 확률이야.
1: 아, 특히 양자역학이
2: 양자역학이 특히 양자역학 확률이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100%는 아니지.
1: 100%는 아니고.
2: 내가 옆으로 이동을 갑자기 이동할 확률이 0%는 아니야. 굉장히 낮지. 1 나누기 0이 100만 개쯤 붙을 수 있지. 그렇지만
1: 100%라는 건 물리학적으로는 없구나.
2: 100%는 없다는 얘기야.
1: 양자역학이

0: 자, 그럼 시간은 중간에 어디서 생긴다는 거 아니야? 중간에 발생하는 거지. 그건 뭘까? 예를 들면 언제 발생하는 걸까?
1: 그럼
0: 그거 되게 궁금하잖아. 아, 되게 궁금한 거 사실. 근데 그거 아무도 몰라.
1: 아.
0: 왜냐면 시간이
1: 아무도 몰라.
0: 그러니까 미시 세계와 거시 세계를 가르는 경계는 없어. 가령 여기서부터는 미시, 여기서는 거시라고 딱 정해진 경계는 없고 정성적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2: Why is it hard to distinguish the quantum realm from the macro world? A chair is a contraption for people to sit on. But when is a chair a chair? If it only has a chair back, is it still a chair? What if it only has a seat? Is it a chair then? If it only had chair legs, would people see it as a chair? When can we call a chair a chair? So when does time appear between one time and another?
1: 그거 참 신기하다. 원자 단위는 시간이 안 흐르는데 어느 순간 이제 더 뭉치고 하면서 이제 시간이 흐르는데 그 경계선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는.
0: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모든 이 수많은 원자 분자가 상호 작용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상호 작용의 결과가 시간을 만들어내는 거지.
1: 우주의 근본은 그러면 그렇다는 거잖아. 사실은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분자가 되고 이렇게 뭐 사람이 됐을 거 아니야. 그거랑 그게 시간이라는 게 나 좀 이해가 안 가. 그게 그 시간하고 뭐 어떤 연관이 있는 거야?
0: 그걸 내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카드가 있어. 이 카드는 지금 새로 산 카드래 가지고 지금 순서가 딱 맞춰져 있거든. 자, 여기 스페이드 2부터 시작해서 순서가 다 맞춰져 있어. 자, 우주가 비유적으로 이 카드가 이렇게 첫 번째 장이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그 다음 게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 쳐볼게.
1: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0: 예측할 있지. 예측할 수 있지. 내가 가령 몇 번 밑으로 보내면 어느 순간 제의가 나온다. 알 수 있겠지. 자, 이거는 사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카드가 넘어간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 시간이 흐르지 않아. 왜냐면 내가 지금 스페이드 제의가 나왔을 때하고 다음번에 나왔을 때하고 똑같겠지. 사실은. 그래서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야.
1: 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0: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거지. 그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 진짜 시간이 흐르려면 내려가는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언젠가 일어나야 돼. 갑자기 뭉텅이로 딱 바뀐 거야. 그럼 깜짝 놀란 일이 발생했잖아. 시간 흐른 거거든.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난 전과 이런 일이 일어난 후는 다른 거야. 그치?
1: 다르지.
0: 그리고 무질서도 증가했지.
1: 카드를 똑같은 거 돌리는데 그게 나오던 카드가 계속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은 엉뚱한 카드가 막 나오는 거지.
0: 내가 예상할 수 없는.
1: 예상할 수 없는.
0: 그때 진짜 시간이 흐른다는 거지.
1: 그게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거고.
0: 제가 무질서 증가하는 방향이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2: A systematic motion is repeated. Here, we cannot perceive the passage of time. If we play this footage backwards, we are unable to tell what's in the past and what'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entropy, or a degree of disorder, is not changing. Time starts to flow in the moment order is broken. What's interesting is how unpredictable outcomes happen every time we observe something. The more it is repeated,

0: the more uncertain it becomes. It goes in a direction that aligns with the flow of time.
1: 근데 이런 질문을 해볼게. 아까 내가 이제 측정을 할 때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 그 측정을 하는 행동 자체가 시간을 흐르게 만들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과 자유의지는 얽혀 있다. 약간 철학적이긴 한데 행동을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시간의 흐름을 만들 수도 있고 그 시간과 흐름과 저도 관계가 되는 거겠지.
2: 쇼펜하우어가 우주의 본질은 인간의 의지라 그랬대.
1: 연결돼, 다 다 연결되네.
0: Let's try to expand this concept. Before entropy increased, what initial state was it in?
1: But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려면 유리병이 처음에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누가 처음에 낮춘 사람이 있었어야 되고 그 행동이 있었어야 돼.
2: 질서가 있어야
1: 물서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시간의 흐름, 가령 우리가 늙는 거,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
2: 그렇지.
1: 태어나지 그래서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창조됐어야 될 거 아니야. 유리병, 유리병을 누가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래로부터 유리를 뽑아내가지고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런 것도 질서가 높이는 방향이었을 거 아니야. 그런 행동이 미리 존재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는 시간의 방향이 맞지만 진짜의 시간의 흐름은 처음 물질을 낮춘 행동으로 시작된 거지.
2: 그게 뭐 우주의 탄생이야?
1: 우주의 탄생이지. 그게 빅뱅이기도 하고. Big뱅에서 무질서가 굉장히 낮았고 그 이후로 무질서가 증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인지하고 있는 거지.
2: 그러면은 인간도 어떻게 보면 국부적인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아, 태양은 지금 태양은 잘 돌고 있고 아, 되게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것 같잖아.
1: 맞아. 우리가 자동차도 만들고 새로운 거 만들고 예술 작품 만들고 이런 거 만들잖아. 그거는 무질서한 건 아니잖아.
2: 그렇지.
1: 근데 엄밀하게 질서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 잘 생각해보면. 왜냐면 엄밀하게 질서가 있다면 아까 내려가듯이 예측 가능해야 돼.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릴 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냐? 할 수 없지.
2: 그렇지.
1: 그렇지. 그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반 고흐가 별이 빛나는 밤을 그리는 거는 예측할 수 있는 필연과 예측할 수 없는 우연, 무질서. 이게 경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 묘한 경계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인 과정 속에서 가끔 직관이 튀듯이 무질서한 일 혹은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흘러가는 거야.
2: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뭐 이제 뭐 뉴턴으로 말하는 고전역학, 뭐 아니면 상대성 이론 여기서 말하는 시간이랑 이 지금 양자학에 말하는 시간은 뭐 다른 것 같아.
1: 맞아, 정확히 집었어. 자, 양자학이 정말 심오한 게 뭐냐면 양자학 이전에 고전역학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떤 우주가 있잖아, 물체가 있고 우리는 그걸 엿보는 걸 불과해.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하든지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의 행동을 그냥 관찰만 하고 내가 그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 근데 양자학의 세계에서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내가 관측한 행동 자체가 우주를 바꾼다는 거야.
2: 완전히 객관적인 관찰자가 될 수 없다.
1: 될 수 없다는 거야.
2: 인간은.
1: 그게 너무 이상하지. 우리가 우주의 일부인데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를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지.
2: 이 작게라도 영향을 주는구나. 고전과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어쨌든 사람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자연현상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자연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완전한 객관적인 관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1: 일이구나. 없는 거지. 좋게 보면 우리가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
2: 그렇구나.
1: 그러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2: 우리가 중요한 존재.
0: On my way home, my day that was full of order is over, and an uncertainty-filled evening approaches. Should I go faster, go slower, change lanes, or yield to a passing car? I make small choices. And my choices affect all the drivers around me on the road. Each driver is observing the road from their perspective and respective locations while being observed as well. After the bustle of traffic subsides, night comes. I listen to an incredible story about a creature in the deep ocean.
3: 이탈리아 살렌토 반도. 지중해의 한 해저 동굴에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이상한 생명체가 살고 있습니다. 홍해파리입니다. 이 홍해파리는 수명이 다할 때쯤이면 몸을 뒤집고 촉수를 몸 안으로 모두 넣어 번데기 모양으로 변신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되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번데기로 변한 홍해파리는 48시간 동안 세포들을 새로 만들고 새끼 해파리가 되어 다시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합니다.
0: What is time to the immortal jellyfish? When a jellyfish floating in the ocean can repeat its cycle of life indefinitely, would time have any meaning? For us humans, time represents something akin to a sense of loss. There is no way to go back. No way to change what was said. There are people we miss. Like every past choice we made, everything seems to vanish. That's what makes regret set in. It would be great if I were with my son now.
4: Oh, 여보세요? Oh, 아들. Oh, 웬일이야? Oh, 지금 학교 시간 아니야?
5: 아침 뭐 먹었고? 어. 그래, 그러면 준비 잘 하고 주말에 통화해. 어, 그래.

0: 한재중을 처음 왔을 때 제가 3기인데 그때 너무 그냥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좋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저한테는 너무 좋았던 시간이어서 첫 우명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들어왔던 게. 하는 말은 근데 사실 그게 대학교 사망탄 작업이에요. 무슨 생각이 있었겠어요? 큰 생각 없이 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큰 생각이 없이 했는데 주위의 반응이 좋았던 게 어떻게 보면 함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다들 좋다고 하니까 그때는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학생도 마찬가지인데 주위에서 좋다고 하면 뭐가 좋은지 잘 몰라요. 그 좋음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남이 좋다고 한 거를 듣고 학습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했던 거죠. 근데 그 제가 생각하는 또 가장 좋은 단어는 난입을 하는 거예요. 난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불편하죠. 거기서 이제 발화의 주체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작가가 하면 카메라 뒤에 서지 않고 앞에 선다는 거 되게 조금 작품을 그러니까 작업을 읽을 때 다른 층위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난입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혼돈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물감 같은 거죠. 제 작업은 그런 거죠. 이렇게 난입, 세상에 난입을 하고 그게 되게 이빨에 낀 고기 덩어리 같은 거 그래서 되게 불편한 어떤 지점 저 자식이 왜 저기 끼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책을 읽고 아니면 남이 말해주는 막 단어를 막 썼어요. 막말을 쓴데 그 말이 제 말이 아니고 다 빌려온 말들인 거야. 나 하루 전날 밤 꼬박 새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해서 막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박희 선생님이 커트하는 거예요. 정우 씨책 많이 읽고 있죠, 요즘. 그러는 거예요. 책 그만 보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학생들을 보면 딱 쓰는 말이 똑같아요. 이 친구가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 게다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말이 나의 단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내가 스스로 내 작업의 단어를 정의 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 어려운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내 작업을 알 수가 없어요. 평론가들이 하는 마음이 큐레이터들이 하는 말이 휘둘려서 작업을 하다 보면 망하거든요. 저도 망했었거든요, 한번. 이렇게 폭 떨어지고 철퍼덕하고 떨어졌다가 여기가 끝이겠군 했는데 땅을 파고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하는 계기가 이제 내 작업을 내가 스스로 단어로 정의할 수 있을 때 다시 오고 쓸모없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쓸모없음은 쓸모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가장 반대 지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삶은 그 다음을 질문한 거죠. 왜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끝났을 때 사람들은 웃게 되고 그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질문이 남는 거죠. 왜? 도대체 왜 하는 거지? 컨텍스트가 나와요. 제가 하는 게 텍스트라면 그때 왜라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저 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텍스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그걸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쓸모없을 수가 없다. 그리고 쓸모없고 쓸모있음의 경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애기가 땡깡 치는 것도 쓸모가 있는 건데요. 성향이 그래요. 기본적으로 농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업이 재밌었으면 좋겠고. 포격, 그러니까 거리를 두게 하는 거. 그러니까 브레이트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억압받은 자의 무기라는 말을 하죠. 유머라는 거는. 그, 보면 뻔해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사람들이 놀리는 걸 하는 거죠.
1: 자비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형성이 나라의 발전의 근본을 맺게라.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높인다.
0: 조롱의 언어는 뭐냐면 조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조롱이 돼요. 제가 하는 행동은 세상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친구가 마지막까지 돌아버리게 놀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쟤를 따라하는 거거든.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따라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따라해요. 그러면 얘는 거의 반 미쳐있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 유머는 다른 언어가 없고 세상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 국회의사당을 내가 만들어놨잖아. 그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머리를 쓰는 거군요. 그게 되게 환장할 정도로 짜증나는 거거든.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작업에서 유머를 쓰려면 리딩이 돼야 돼요. 분석이 돼야 돼요. 기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작업을 읽었을 때 유머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냥 웃기는 거는 웃음 이후에 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이거는 작업으로 하고 싶은 주제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다, 뭐 촛불 시위를 한다 이러면 이거는 내가 나와서 촛불을 들고 나 운동으로서 무브먼트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이거는 작업을 할 때가 좀 달라요. 우리 술래잡기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 뛰다가 있죠. 잡히기 직전에 탁 서버리는 거야. 같이 와 갈 때 약간 탁 갑자기 서요. 그러면 우 가잖아요. 그러니까 비유의 비유. 그러면 그때 뒷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뛰어가는 사람들이 뒷모습을 보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뛰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할 때도 그렇고 제가 보는 세상은 가다가 갑자기 탁 서요.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걸 모를 때 있거든요. 같이 계속 같이 막 고민하고 어떻게 돼야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계속 보다 갑자기 탁 서면 진짜 뛰는 사람들이 뒷모습이 보이면서 아 우리가 지금 뭘 놓치고 가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들도 보이고 사실 예수가 하는 게 그런 거지 의미 없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의미 없는 일을 계속 하면서 이 사회에서 되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빨에 낀 되게 불편한 존재가 사실은 예수가거든. 제가 하는 예술가는 그런 예술가이고 싶고 제가 예술가가 아니어도 되고 저는 이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 인간 옥정은 시사동의 포지션은 정 불강동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서울의 외곽이고 그 또한 저희는 잘 나가는 작가들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국행 가서 보시면 돼요. 더 좋은 갤러리, 더 유명한 갤러리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쪽 가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 역할이 있다고 봐요. 저희는 거의 다 공모로 하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 공간이 아름아름하는 작가 문화가 되면 안 되고 저기는 공모를 통해서 그 기획에 맞는 작가가 한다라는 게 돼야지 그 작가한테도 피해가 없어요. 아, 저희들이 끝까지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변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총 맞고 한 명, 두 명이 쓰러지거든요. 진짜 쓰러져요. 근데 저는 운이 좋게 살아남은 거죠. 근데 그게 쓰러졌던 사람들 중에 실력이 없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활동적인 작가 이런 공모를 하는 게 그런 사람들, 그런 작가가 경력단지 어디 있어? 이렇게 막 저보고 말하는 사람들 있는데 있거든요. 이거는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20대는 누구처럼 되고 싶은 나이라고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추어거든요. 당연하죠. 학생 때는요, 학생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은 대학교 4년 동안 시각 언어가 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시각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 시각 언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익숙해져서 졸음만 해도 다행이에요. 그 다음부터 중요한 거는 작가로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언어를 내 언어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그걸 단어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못할 수 있어요. 그거를 못하고 거칠어도 돼요. 그걸 보여주죠. 사람들은 다 알아봐요. 그냥 네가 쓰는 언어, 내가 쓰는 언어로 아는 만큼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당신을 보는 게 아니고 당신이 만든 작업을 봐요. 그 작업을 통해서 작가가 보이겠지. 이 호모사피엔스가 지금까지 못 풀었던 문제 있죠. 앞으로도 못 풀어요. 그는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는 세상은 여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도 똑같을 거였죠. 제가 죽기 전까지 꿈이 있다면, 아, 정말 그냥 꿈이 있다면, 제 능력을, 그러니까 작가는 내가 아는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이게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못 뛰어넘는 게 답답해서 진짜 모르는 되게 이상한 말랑말랑한 젤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뚫어져요. 툭 치면 뚫릴 것 같은데 안 뚫어져요. 그걸 정말 약방 것처럼 어느 날, 어제와 똑같이 아무렇지도 않은 오늘, 아무렇지도 않은 어제와 똑같은 어느 날 오후쯤에 그걸 탁 풀어볼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죽어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한 작업. 그 순간 딱 한번 그거는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죽기 전까지는.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교수님, 네. 저희가 경리단길에 왔습니다.
1: 근데 왜 경리단길인지 아세요?
0: 저한테 지금 퀴즈 내시는 거죠?
1: 퀴즈. 네.
0: 이곳이 예전에 네. 육군 중앙 경리단, 그리고 현재는 네. 국군 재정관리단이 이 길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세 글자 경리단을 따와서 경리단 길이 된 거죠. 맞죠?
1: 대성 씨 도대체 모르는 게 뭐예요?
0: 다 알고 있죠, 저는.
1: 와, 이거 개그계의 영재야.
0: 네, 감사합니다.
1: 이 경리단 길이 네. 이태원이랑 옛 미군 부대랑 인접해 있어가지고 이국적이고 개성 있는 식당, 카페, 먹거리는 물론 다양한 문화가 결합되면서 젊은이의 성지로 불리고 있어요.

0: 제가 걸어오면서 느낀 건데 네. 근데 사실 여기 뭐 길에 네. 딱히 뭐 벽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아트랑 그 굉장히 밀접한 연관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
1: 경리단길이 인기가 네. 많아지면서 무슨 리단, 리단길이 이 경리단길을 패러디해서 나온 말들이잖아요. 네. 패러디의 전통적인 표현은 원작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쓰였잖아요. 근데 1960년대 이후로는 오마주와 같은 존경의 의미도 포괄하게 되었고 현대에 와서는 키치적인 장난스러운 의미까지 가미하면서 뭐 무슨 음악, 미술, 문학, 네. 건축, 영화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쓰이게 되었죠.
0: 아, 네. 미술은 패러디를 하면은 네. 뭔가 그 저작권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래서 패러디와 모방의 차이는 원작을 다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이것을 원작을 패러디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고야의 마드리드 수비군의 처형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천안문 사태의 그 처참함을 처형이라는 그림으로 패러디를 했고요. 피카소도 한국에서의 학살을 그 그림을 따서 패러디를 했어요. 패러디한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이제 페르난도 보테로라는 콜롬비아 작가가 있는데 네. 통통하게 풍선처럼 부풀려 놓은 그림 기억나세요?
0: 네네네네.

0: 그 예술 쪽에서도 패러디가 있네요. 어, 저는 진짜 몰랐어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와.
1: 재성 씨, 여기 네. 경리단길이 핫해지면서 청담동에 있었던 갤러리들이 꽤 많이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오. 오늘 가는 갤러리는 첫 개관하는 갤러리라는데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0: 너무 아늑하다.
1: 들어오니까 다른 느낌이에요. 밖에서 봤을 때랑
0: 뭔가 딴 세계에 온 거 같죠?
1: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0: 신화적인 세계.
1: 맞아요 맞아요.

0: 이 그림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멋있네요.
1: 진짜 이 그림은 예. 정말 저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0: 아 진짜?
1: 네.
0: 아 이것도 좀 비싼 가격인데.
1: 아,
0: 이 작가님 그전 작업 봤을 때 가르강티아의 고개사라는 제목으로 전시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네. 창작이라는 고개를 계속해야 되는 걸 자신에 빗대어 그리셨다고 그랬거든요.
1: 네.
0: 근데 이번에는 좀 구름에 빗대어 그리신 것 같아요. 구름이라는 게 네. 땅과 하늘 사이에서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나 작가님의 삶 그런 것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애쓰는 모습으로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아, 되게 독특한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1: 저는 보면서 어려면 네. 되게 이런 것들은 뭔가 싶어요. 카라멜 같은 게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0: 네.
1: 이런 느낌이 되게 특이하거든요. 이렇게.
0: 네, 이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1: 네.
0: 옛날 고전적인 재료와 현대적인 재료를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회화적 기법을 마련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브제적인 거를 영속성이 있는 것과
1: 네.
0: 순간 없어지는 재료들 그런 거를 병치함으로써 작품의 심도를 깊이 있게 만들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멋진 꿈을 꿨을 때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0: 그쵸,
1: 들어요.
0: 그렇죠. 뭔가 네. 꿈속의 한 장면?
1: 네. 오, 이거는 어떤 작품인가요? 굉장히 강렬하거든요.
0: 와, 이거 프란체스코 파테네 작가로 아시아 최초 전시래요.
1: 아~
0: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지금 처음 보는 그림인데요.
1: 네.
0: 이 작가의 말 중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1: 네.
0: 완벽한 것은 존재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나타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가는 완벽함보다는 불완전한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선과 함께 그 불완전한 거에서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거기에서 서로 느끼고 그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1: 제가 딱 봤을 때 느낌이 네. 또 자화상 같기도 하고 사람이 딱 앉아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자세로 앉아있거든요. 근데 이런 선들이 어떤 사회에서의 그런 힘듦, 찌듦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
0: 저는 네. 다음부터 대성 씨한테 질문을 할래요. 뭐 아니, 하나 얘기를 해주면 팍 이렇게 파생돼서 막 나와.
1: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0: 아, 영재야.
1: 교수님 근데 이 작품은 제가 아는 그림 작품이랑 좀 다르거든요.
0: 김승현 작가의 본 시리즈예요. I was born to love you. 그 퀸 노래가 있어요.
1: 아, 퀸은 알죠.
0: 네.
1: 네네.
0: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팝송을 차용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써서 작업을 했어요.
1: 아...
0: 이 작가에서 눈여겨볼 만한 거는 경이로운 방을 꾸미는 거예요. 자기가 네. 좋아하는 가구나 뭐 작품들이나 또 뭐 소품들이나 그런 거를 다 사서 꾸미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의 머릿속이야말로 정말 경이로운 방이다. 그 단어들을 써놓는 거야.
1: 아.
0: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 생각

0: 진짜 갤러리네요.
1: 그쵸.
0: 네. 야, 이것도 멋진 작품 같거든요.
1: 네. 빛의 한 부분이 색이라는 걸 차용해가지고 여기 작업을 했는데요. 전통 조각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했어요.
0: 그렇네요. 약간 전통의 느낌으로.
1: 요 빛도 화려하지만 메인 작품은 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보실 수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위에 한번 봐보세요.
0: 아, 저 작품이에요. 저 위에가 뚫려 있는 게 저게?
1: 저기 천장이 뚫려 있잖아요.
0: 네.
1: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과 시간의 빛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높이가 35m예요. 그래서 35m의 높이에서 지하까지 빛이 떨어져서 섬세한 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0: 너무 멋있네요. 어? 저기 앞에 나무들이 막 있는 게 저것도 뭔가 작품인 것 같거든요.
1: 네. 여기 작가님께서 남산 소나무의 밀도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여기에도 작업하셨다고 하는데요. 작가님 만나뵙고 말씀 들어보죠.
0: 네. 네.

0: 안녕하세요,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아닙니다.
0: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에서 설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식으로 가끔 설치 미술도 하고 있습니다.
0: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저기 인터뷰하는 곳이 이 지하철 역사 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적인 소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점.
1: 그렇죠. 일상의
0: 양해,
1: 소리.
0: 네,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의 작품 안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1: 네, 영광입니다.
0: 너무 느낌이 좋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이 녹사평역이 남산에서부터 용산공원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녹지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무 숲을 이 지하철역에서 한 번 더 새롭게 해석해보고자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0: 근데 이게 다 소나무는 아닌 거죠? 여기 있는?
1: 소나무는 너무 비싸고요.
0: 그럼 무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건가요?
1: 이 소나무 숲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 소나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숲은 굉장히 생명력이 왕성한 곳이어서 다른 나무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나무 숲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하고 소나무, 파페나무, 삼번나무, 신갈나무, 단풍나무 이런 나무들의 관계를 이 공간으로 재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재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그 다른 나무들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0: 근데 저는 아까 싹 걸어보면서 느낀 게 한번 싹 걸어봤거든요. 근데 숲이라는 느낌도 들었는데 저는 고궁? 궁을 거니는 느낌이 좀 셌거든요.
1: 아, 왜 그럴까요?
0: 아무래도 저 바닥의 느낌이.
1: 아, 네.
0: 예, 숲의 바닥이 아니라 약간 고궁의.
1: 아,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거의 처음 들었는데.
0: 아,
1: 저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샛던도 그렇고.
1: 네네, 돌하고 네. 목재하고 되게 단아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전통 공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라서 네. 너무 탁월한 해석이십니다.
0: 아, 그렇습니다. 아,
2: 꿈나무예요. 그러네요. 저기 아텐더 시티의 영재.
1: 아, 네.
2: 교수님 저기 작품 중에서 생태학적 상상력.
1: 아, 네, 네.
2: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생태학적 상상력이란 무엇일까요?
1: 그러니까 생태학은 사실 과학이기는 한데 네. 환경하고 생명체의 관계를 다루는 학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관계망으로 저희가 얽혀 있잖아요. 사람과 어떤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생명체들과 환경과의 관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에 많은 존재들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영향력을 상상하자라는 의미로

0: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무시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해하고 상상했을 때 조금 더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예술적으로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정말 풍부한 관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싶습니다.

0: 그럼 이런 작품들을 만드시고 구상하시고 조경활동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영감을 많이 받으세요?
1: 그냥 아주 다양한 일상 속에서 어제까지는 별거 아니었던 게 되게 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일상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 것 일상에서. 같아요.
0: 네. 아침에 깨우다가도 이렇게
1: 네네 어떤 거는 진짜 막 다림질하다가 영감 받는 것도 있고 막
0: 진짜 일상에서
1: 네.
0: 혹시 앞으로 이런 작품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거 구상 중이신 게 혹시 있으신지
1: 아주 어린 나무들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되게 오랫동안 했었어요. 어린 나무들은 사실은 되게 보잘것없고 값도 싸고 그러지만 엄청난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걔네들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든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묘목으로 만드는 숲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해보고 싶은데 혼자서 할 수는 없어서
2: 근데 이게 굉장히 부러운 게 여기 도시 곳곳에 작가님만의 숲을 만드시는 거예요. 정말 매우 보람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1: 아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좋은 공간이 사람들의 삶에서 정말 좋은 기회들을 만들고 좋은 계기들을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어떤 행복감을 줄 수 있다면 공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큰 보람인 것 같습니다.
0: 작가님의 작품 그리고 공간들을 우리 관객들이 느낄 때 어떤 점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어떤 점을 더 느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우리 주변의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기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알게 되면 그 자연과 저와의 관계도 달라지고 더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얘기를 들으면서 저부터도 자연에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잡초 하나라도 더 눈여겨보고 자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끼고 네. 사랑하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일단 저부터 바뀌었습니다.
1: 우와! 우와!
0: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네.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늘 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사회 문명,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 전부에 대해서 그것들의 현재 상태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불확실하지만 늘 할 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할 때 그 하고 싶은 무엇이라는 말은 좀 불분명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견해와 논리의 윤곽과 의미 같은 것은 흐려지고 시를 쓰고 있는 상태라는 것에 좀 끌려 들어가면서 시인으로서 제가 할 말, 하고 싶은 말은 어쩌면 시의 화자나 시적 주체라고 부르는 또 나아가서 시가 하는 말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목소리가 발하는 내용 속에는 어쩌면 인간과 세계에 대한 저의 어떤 관심과 염려, 그것의 지속적 영위에 대한 바람 같은 것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우리 시인들끼리도 오랜만에 만나면 인사를 합니다. 당신 요새 왜 시 안 써? 왜 발표한 거 못 봤는데? 이렇게 물으면 그 사람이 시가 잘 안 돼 요즘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새 시가 잘 안 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시라는 것이 시인 내부, 시인의 어떤 사고 범위 안에서 뭔가 이렇게 찾아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인의 사고의 테두리를 넘어선 어떤 곳에서 시인한테 찾아오는 생각이나 말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시의 중요한 말들은 뭔가 이렇게 시를 쓰는 사람이 통제하거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닷없이 나타나는 말 같죠. 하나님의 선물처럼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네루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가 찾아왔는데 어디서 온 건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여러 시인들한테 있어서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머니 말씀. 이해할 수 없는 어머니 말씀. 앞뒤가 안 맞는 말씀. 했던 말도 하시고 했던 말도 지우며 오는 말씀. 놀라라 남 욕하는 말씀. 듣는다 들어드린다. 이해할 수 없어 그냥 다 이해되는 말씀.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이해되어 있는 말씀. 하느님처럼 아득하시고 하느님처럼 지당하신 말씀. 예, 예, 예. 안개 같고 졸음 같고 가시 같아서 날벼락 같고 거짓말 같은 어머니 말씀 무조건 듣는다 들어드린다. 어머니는 이제 신비를 유언하기 시작했으니 나도 즉각 신비가 되어 엎드려 듣는다. 예, 예, 예. 이렇게나 쉼없는 유언 들어드린다. 이렇게나 쉽게 계속될 신비 들어드린다. 어머니가 어머니 하셨다. 신비가 신비하셨다. 들어드린다.

문학 작품은 산 사람한테서 다른 산 사람한테로, 또는 죽은 사람한테로, 또는 한 나라 사람한테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로 전달되고 소통되고 향유되는 것이겠죠. 저도 어려서 읽은 책들, 이제 외국 문학 작품들이 많았고, 그래서 제 문학 교양의 상당 부분이 이제 그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시를 쓰다 보니까 시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다. 시는 한국어로 된 시도 아리송한데 외국어로 쓴 시들도 원래는 또 그 나라 말로 쓰여진 대로 아리송할 텐데, 아리송한 외국 시를 아리송한 한국 시로, 아리송한 한국 시를 아리송한 외국 시로 잘 번역하는 일이 어느 만큼 가능할까, 그런 회의는 또는 궁금증은 가끔 들었습니다. 잘 전달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떤 나라의 문화적 전통이나 어떤 생활 감각이나 정서, 심리적인 뉘앙스, 또는 해당 언어로 이루어진 시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채로 번역 내지 이해 같은 것이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이제 했다는 것이고, 어찌 보면 제 시 또한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쓰는 시가 잘 번역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번역이 될 만한 걸까? 이런 생각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것에 큰 관심을 두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시를 쓰게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평생에도 잘 안 되는 건데 잘 알 수는 없지만, 시 쓰기하고는 별개로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어린 날의 교과서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런 꿈이 있습니다. 시는 아마 태생적으로 그 교과서의 오른말하고 대립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오른말의 당위성을 뒤집어 풀려고 하는 게 시고 예술이고, 그런데 그거 별개로 저는 가지고 있는 꿈이 그 오른 교과서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어린이가 되어서 의심 없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0: Case Story's movie today is The World of Love. It is a work that portrays the complex and subtle inner world of adolescence. It continues to be invited to and win awards at major film festivals, connecting with global audiences. Director Yoon Gun took the megaphone, while newcomers Ho Soo Bin and actors such as Jang Hye-jin, Kim Jong-sik, Kang Chae-yoon, and others filled the cast.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뭐랄까.
2: 아 주인이 그런 애 아니야.
3: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4: 너 진짜 괜찮아?
5: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 주인아, 난 그냥 네가 너무 어려워. 내가 너를 잘 모르겠어.
0: Let's get into the movie, The World of Love. 주인 is a bubbly 18-year-old high school student.
6: 뭐하냐?
3: 아니, 뭐죠?
0: She's class representative, a model student, and a taekwondo athlete with fierce kick. One day, her school life is turned upside down.
1: 야, 주인아, 이거 사인 좀.
0: It starts with a classmate, a boy named Suho. He starts a petition opposing the return of a sex offender to the neighborhood.
1: 진짜 안 한다고?
0: Juin is alone in refusing to sign it.
5: 취지는 알겠는데 보니까 좀 틀린 말도 있고.
0: Suho is taken aback.
1: 말이 뭐 어디가? 아니 네가 지금 이 성범죄 심각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5: 됐고. 난 이런 틀린 말에 동의 못하니까 그냥 나 빼고 해.
0: He tries to convince her, but in the end.
1: 당연히 네보다 잘할 거 아니야.
3: 너 이거 아는 거 아니야.
1: 뭐가 아는 게 아니야.
6: 왜 그럴까? 응? 무슨 일일까?
0: They get into an argument.
1: 네가 틀렸다면 다 틀린 거야?
3: 어,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야.
1: 네가 뭔데? 네가 뭐 성폭행 피해자라고 되냐?
3: 그래. 나도 성폭행 피해자다. 어쩔래? 그래서 뭐? 내 인생이 뭐 아주 망가진 거 같냐? 완전 끝장 난 거 같아? 그래?
0: The class freezes at her surprising words.
3: 아, 말하면 얘가 이렇게 당황하잖아. 쌤, 저 장선 좀
6: 해줘. 장난할 게 따로 있지. 어, 알만한 애가
3: 쌤. 아, 그게 아니고요. 쌤, 진짜 사고 받지 않아. 진짜 죄송해요.
0: After she blurted out what she said was a joke, Juin gets an anonymous note. Did she inadvertently hurt someone? Who sent her the note? Juin becomes anxious.
7: 꼭 한 번씩 서로 끼치는 장난을 쳐요.
8: 야, 박찬우, 넌 어떻게 생각하냐?
1: 아니, 솔직히 주인이 정도면 애는 진짜 괜찮은데.
0: And her once well-ordered life faces some challenges.
8: 걔 오래 만남친 몇 년 걸렸지?
0: Meanwhile, at her house, her little brother Haim sneaks open a letter addressed to Juin. He hides it so she doesn't see it.
3: 너 누가 과자 먹으래?
9: 아니, 많이는 안 먹었는데.
3: 너 10분 뒤에 거실 집파?
9: 아, 누나!
0: The family looks like they get along, but they have problems they keep to themselves.
10: 마치겠습니다.
11: 누구야, 이 시간?
12: 세남정?
3: 뭐래? 아니, 작작 좀 마셔, 이 여자야.
0: Mom drinks more and more.
12: 우와, 이 말 돌리는 거 봐라, 이거.
0: And Dad lives by himself, away from the family.
13: 솔직히 여기서 혼자 지내는 거 좋지. 이 자연 속에서 혼자 고고하게 청승이나 떨면서 온갖 더러운 걸 안 봐도 되고.
0: Mom, who suddenly explodes with anger, Dad, who quietly takes it, there looks to be a story behind the way things are.
13: 내가 얼마나 그랬다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니? 하,
14: 주인이 연락 왜 자꾸 씹니?
15: 내가 주인이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와서.
13: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래? 답을 하면 될 걸 왜 애를 걱정을 시켜? 주인이가 왜 네 눈치를 보게 하냐고. 네가 그러면 안 되지.
0: What is it that they're trying to deal with?
1: 주인아,
0: several days later.
1: 너가 저번에 틀렸다고 했던 문장 다 뺐거든? 이제 제발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너만 하면 진짜 정규직 서명인데.
0: Suho is at Juin again to sign his petition.
16: 야, 장수. 응? 이거 우리 방 거.
1: 너는 이게 지금 니일 같지 않지.
10: Suho has no idea what Juin is dealing with, so he gets upset at her.
1: 야 이주인.
3: 아 왜?
1: 야 너나 깝치지 마.
10: And Juin responds in kind. In the end, their mothers get called in to school.
6: 어렵겠지만 먼저 마음 풀고 넘어가 주면은.
1: 그럼 이주인 징계 받는 거 말고요 여기 서명하는 걸로 대체해 주시면 안 돼요?
3: 나 봐봐.
10: What is Juin struggling to deal with?
3: 또 한 번에.
5: 왜 그러는데? 어? 야 나 좀 봐봐.
4: 넌 뭐가 그렇게 다 괜찮냐? 너 진짜 괜찮아?
10: And will she be able to find her balance once again? A look into the world of 18-year-old Juin.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Now, let's meet the director and actors. New face Heo Soo-bin passed 3 auditions before she got to debut with this movie.
11: 첫 번째 만나면서는 20분 동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었고 2차로 그룹 오디션을 봤었어요. 약간 워크숍 훈련처럼 즉흥 연기를 하면서 오디션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막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있었는데 감독님께서 뭘 보여주려고 하든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진짜 훈련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었던 기억이 있고
10: The director says she realized Heo Soo-bin would be perfect for the role when she witnessed Heo at the casting workshop.
11: 그 워크숍을 할 때 많이 놀랐던 게 굉장히 긴장되는 자리일 거고 본인보다 굉장히 많은 배우들도 이제 그 자리에 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상대 배우와 숨을 같이 쉬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흐름은 있는 배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진짜 아 어떻게 이런 친구가
10: Actress Chang Hye-jin, a regular of the director's movies, acted as Juin's mother.
11: 시나리오를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주인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얘는 도대체 어떤 아이지? 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직장을 넘어가게 했기 때문에 와, 너무 재밌다. 내가 윤가은 감독이랑 진작부터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중점을 둔 부분은 최대한 태선이처럼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평상시 모습들을 다 많이 내려놓고 좀 더 자연스럽게 연기하고 연기가 아닌 느낌처럼 연기를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가 지금의 주인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일단 강태선의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모르는 엄마의 면모들, 인간적인 엄마의 어떤 모습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장혜진 배우님밖에 없어서 기대고 싶었던 것 같아요.
10: The title speaks of positive vibes, despite troubles in life.
11: 주인이라는 인물은 사랑에게서 상처를 받은 친구지만 아주 용감하게 회복해 나가는 아이고 삶에서 아주 다채로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인물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만들고 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랑의 세계를 이 친구는 끝없이 경험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랑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사랑의 세계 보고 지었습니다.
10: A film lauded for both solid direction and meticulous acting, this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The World of Love character that K-Story spotlights today is...
3: 저 사과... 진짜 안 좋아해요. 어? 아, 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볼까요?
10: 아. A popular and bubbly high school student.
4: 진짜 괜찮아?
3: 진짜 괜찮아. 나 완전 말짱하잖아.
10: Who is trying to deal with an inner world, Juin. Actress Heo Soo-bin portrayed her with sensitivity and a pop.
11: 너무나 평범한데 아주 아주 이상한 타입.

0: 태권도를 오래 배워서 나오는 지압이 들어가 있는 면모가 좀 있어요.
1: Her debut role won her many film festival colleagues and left a strong impression.
0: 연습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무뎌져서 루틴처럼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연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안 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기울였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앞에 있는 상대 배우를 정말로 온전히 느끼려고 하고 감독님의 말씀도 잘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습니다.
1: Feel Rising Stars Hoseubin's energy for yourself. A modern coming-of-age story, it is the movie The World of Love.

그런 말 있잖아요. 눈물 날 정도로 행복하다는 그런 말. 그날의 온도와 나를 보던 사람들의 표정.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처음 먹었던 날. 저에겐 동시에 같은 설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이지혜입니다. 그날은요, 제가 처음으로 고민이 생겼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데뷔 초창기였는데, 아, 무대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맛을 보고 난 후에, 이럴 때는 그냥 고민 없이 매운 걸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너무 빨간 거예요. 근데 저는 매운 음식을 못 먹어서 그냥 좀 쳐다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그 향이 왠지 모르게 완전히 매운맛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딱 한 입 먹었던 순간, 아, 이거다.

우리 뷰티의 기초가 클렌징이잖아요. 쭈꾸미 같은 경우에는 소금이랑 밀가루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빨래하듯이 주물러서 이 불순물을 다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쭈꾸미 그 이름이랑 생김새랑 식감이 다 되게 귀여운 음식이에요. 한치, 낙지, 오징어 이런 친구들이랑은 비슷한 친척이긴 하지만 좀 다른 식감? 조금 더 재밌고 개구장이 같고 말괄량이 같은 느낌의 식감이에요. 아삭한 식감을 주는 채소가 있어요. 천사채 무침이거든요. 그걸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매운맛을 천사채가 잡아주면서 그 뽀드득 뽀드득 씹히는 그 맛이 있어요. 천사채가 잘 어울리는 조합인 것 같아요. 쭈꾸미와 천사채, 깻잎, 양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되게 단맛이 나오거든요.

쭈꾸미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는 그때 되게 초조하거든요. 굳이 음악에 비유하자면 왕벌의 비행. 어떻게 생각해보면 외국 분들은 깔라마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고추장에 버무려서 쭈꾸미의 쫄깃쫄깃함이 만났을 때 그 궁합,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한식에만 딱 있는 식감인 것 같아요. 쭈꾸미 발판을 보면 아이들의 결이 다 살아있거든요. 탱글한 느낌. 매우면서도 매운 걸 참으면서 먹게 되는 그 알싸한 매운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한 한식파거든요. 이제는 일상에서 저는 정말 항상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를 빠르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오늘 밤에 왠지 자면서 꿈을 꿀 것 같아요. 어젯밤 꿈속 쭈꾸미 이러면서.